Way Home이 부른 어린이 찬양 메들리예요. 지금도 시간이 지났지만 네, 함께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저는 상상했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세요. 어린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자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 철로역정에서 천국과 지옥 앞에서 심판을 받는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지옥문 앞에 서 있는 도깨비와 사탄이 무서워서 눈도 못 뜨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만 반복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머릿속에 다시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돼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간다고 다짐하고 다짐한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때 제가 너무 귀여워서 지금 이 시간이 지났지만 어린 저에게 미소가 띄어지는데요.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는 주님의 사랑이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과 함께 매일매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겠죠? 윌러브가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GS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희수일의 김동욱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고요. 앞선 곡 윌러브의 나의 사랑하는 채, 그리고 송정미의 예수 사랑하심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아이들과 함께 부른 찬양, 다시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 우리의 기억 속에 이러면 이렇지 저러면 저렇지라고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요, 주님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팔을 의지해서 오늘도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기에 그 손을 의지해서 주의 팔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죠.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 칼멘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Count your blessing. 세바스찬 뎁니와 지미 라엘의 찬양으로 함께했고요. 그리고 칼맨의 찬양이었죠.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폴 발로시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세 곡을 찬송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도 아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단순히 믿음은 믿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해서 나타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노아는 비가 오기 전에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모르면서도 믿음으로 떠난 그 발걸음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액팅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뛰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선이 부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믿음이 이기네.

지선의 춤 있는 사람 일어나, 김도연의 나의 믿음 약할 때, 김윤진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요. 한번 우리가 노아의 때 산다고 생각했을 때 방주를 만든다는 그 노아 얼마나 이상해 보였을까요? 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노아의 시대에 그렇게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겠죠.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믿었죠. 십수년 동안 망치를 두드리고 방주를 완성했죠. 결국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그곳에 비가 내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먼저 순종하는 삶.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요. 오늘 마지막 찬양이 되겠네요. 이전보다 더욱 더 사랑합니다.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죠. 토미 워커의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면서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제일 처음에 발 뚫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성도교회 박은효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스스로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마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길을 걸어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느냐라고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방식은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주로 권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오늘날의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드물기는 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고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목소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과 우리의 개인의 이름은 다르지만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사명과 부르심을 받았다는 데 있어서는 세례 요한의 소명이나 우리의 소명이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00년 전에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로부터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의 메시지, 말씀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암흑기, 침묵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 혹은 세례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세례요한이 등장해갖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지자의 선포가 드디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400년 만에. 여러분, 요즘에는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이 흔하잖아요. 여러분, 뭐 여러분이 보시면 매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시는 분은 7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은 뭐 새벽마다, 수요일 저녁마다, 금요 저녁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어디서나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거나 400년 동안 없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었다가 갑자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 400년 만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엄청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게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0년의 침묵을 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선지서가 예언서가 많이 나와요. 예언서 선지서를 읽으면은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세례 요한이 이한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선지서를 요약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회개하라. 북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남유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 같은 경우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때 선지자들이 목이 터져라고 외친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심판을, 멸망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선지서를 요약하는 한 문장을 여러분이 아시려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이거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한 명령문이 있다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하는가? 그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장소로서의 천국. 여러분, 천국이 장소로서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잖아요. 천국. 장소로서의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천국에 갈수 있는 거예요. 장소로서의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은 죽음이 나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필요한 게 있다면 회개가 필요하고 천국이 필요하다는 말이고 죄와 죽음과 마귀와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고난받는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400년에 중단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꼭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이 문장이에요. 이거는요, 회개 없이는 천국과 관계가 없다는 말이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압축된 문장만큼 예수님을 소개하는 문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의 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결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장소의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구원, 성령의 충만이 내 마음에 가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통치의 개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개념이 천국의 개념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선지자의 요약을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소명은 뭐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소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저도 그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뭐, 비타민C를 워낙 좋아하고 거기에 대한 효능을 항상 사람들에게 강조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면역력을 키우시려면, 감기에 잘안 걸리시려면, 오래 사시려면 비타민C를 꼭 드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사람들이 하루에 한 알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알 갖고는 안 돼요. 한 끼에 두 알. 그러면 세 끼면 여섯 알. 몸이 피곤하면 또 드시고, 운동을 하면 또 드시고. 그래서 저는 많이 먹으면 하루에 열 알도 먹어요.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뭘 그렇게 많이 먹냐고.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하죠. 이거는 물에 녹기 때문에 물만 많이 드시면 비타민은 녹아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고. 그럼 이제 막 그거를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비타민C를 건강에 좋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요, 저처럼 이제 비타민C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하면 좋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나를 통해서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돼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소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제2의 세례 요한이 나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듯이 제2의 현재의 세례 요한이 바로 나다 라는 이러한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요즘 여러분이 사는 게 많이 힘드시잖아요. 덥기도 하고 경제도 힘들고, 글쎄요, 뭐 여러분이 주식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막 그러기도 하고, 참 전쟁은 중단되기도 하고 다시 재기되기도 하고 전쟁이 계속되기도 하고 날씨는 덥고 이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내 삶의 목표, 목적이 뭔가, 이거에 대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명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셔서 주신 소명이 뭐냐라고 한다면, 제2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를 부르셨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담대하신 분은 아니면 관계적으로 여러분이 보통 평상이나 와상에 앉아갖고 쉬실 때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을 조근조근 여러분의 말로 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이 그 시간에는 배고픔이나 자기의 그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필요를 채울 수 있지만 영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회개함으로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람에게 영원히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이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우이자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가장 잘해주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다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회개해야 하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5절, 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유대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 운동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맞이할 그럴 자세들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세례 요한이 그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말을 들어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로움을 가지고 있죠. 내가 너보다 나, 내가 그래도 죄는 많이 안 저질렀어, 난 도덕적으로 살았어 라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우리가 무슨 범죄 행위를 하겠어요? 범칙금을 끊겠어요? 뭐 판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겠어요?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짐을 대신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심을 늘 기억하면서 단회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단회적으로. 단회적이란 말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런 겁니다. 칭의는 단회적이에요. 성화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단회적인 것도 있지만 반복적인 것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은 어제도 필요해요. 어제 분명히 필요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반드시 필요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일도 필요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단회적이지만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하는 사람 중에 손 씻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가 맨날 저한테 그래요. 오늘 아침에 손 씻었다고. 그때가 저녁인데 한 번만 씻는다 이거죠. 샤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할 거예요? 1년에 두세 번만 할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손에 뭐가 묻으면 그때마다 씻는 게 당연하죠. 물론 결벽증이 있어갖고 손바닥 껍질이 벗겨질 만큼 계속해서 씻으면 문제지만 지저분할 때마다 씻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도 한 번, 딱한번 필요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필요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라고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그때 시대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물론 이 독사의 자식들아를 너네가 사단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반대의 의미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구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일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지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이 저처럼 부모님이 잘 믿는 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믿는 분이 혹시 있으면 속으로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게 얼만데,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 한게 몇십 년인데,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천국 백성이겠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오산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했고 나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씀은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맺고 천국 백성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매일의 우리의 삶에 반드시 꼭 필요한 말씀이고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 라는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외에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목소리로서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고요. 가정을 잘 이루셔야 되고요. 직장 생활도 아름답게 하셔야 되고요.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좋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2의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

0: 이라를 여러분,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가 회개해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제2의 세례 요한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보고 있죠?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그 결과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문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너가 바로 제2의 세례 요한이다.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 너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도록 제2의 세례 요한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여러분, 잘쓸수 있을 만큼 많이 버세요. 그런데 돈 갖고도 천국 백성은 못 돼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공부를 많이 해서 자격증도 많이 따시고 박사가 되시고 박박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으로도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여러분 많이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도 천국 백성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제2의 세례 요한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많겠지만 꼭 본질적으로 이 성경에서 제2의 세례 요한이 되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여수 성도교회 박은효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441-4441, 061-641-4441번 여수 성도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0: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7월 9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속도전을 펼치는 세상을 살다 보면요, 민첩하게 행동해야 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디하는 게 지혜로울 때가 있다고 성경에선 말씀합니다. 듣기는 민첩하게 해도 말하고 성내는 것에 더디하라는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8월 9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올려드립니다. 크룩스가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8월 9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 띄워드린 첫 찬양은요. 크룩스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어서 이정림님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호산나 싱어즈의 나는 비록 약하나 나 주의 믿음 갖고 연이어서 띄워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가운데 우리 방송 가족분들 모두 영혼육 강건하시길 바라며 축복의 찬양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요. 4290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이어서 1278번님의 신청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서울 챔버싱어즈 앨범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참 위로가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교회 가는 길 아쉽지만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전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7826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워십 찬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은 병원에 계신 환우들과 직장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박응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여수제일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일상 속에서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지친 영혼과 몸이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꿔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72번으로 이사야 56장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 하겠습니다.

0: 차석주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스스로 계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며 언제든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들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경배할 때 진리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려 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분노와 혈기에 스스로 꺾여버리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가 되시며 자유함을 주시는 주님, 사람의 감정으로 말씀의 거룩성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곳 강단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의 통로가 되시는 주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속되는 폭염에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거하는 모든 곳에서 선한 영향력과 지경을 넓혀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예정된 교회 행사와 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사나운 짐승의 입에서 가축을 구해낸 다윗의 용맹함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으로 여겼던 바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찬양의 제사장 삼아주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채로 죄에 대해 죽는 삶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절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드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이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하나의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여자친구를 사귀다가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또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 청년이 부대에서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군생활이 힘들고 고단했지만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제대를 며칠 남기지 않고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자친구 하는 말이 내가 다른 남자랑 결혼하니까 헤어지자라는 그런 소식이 왔습니다. 청년이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3년 내내 본인이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편지를 쓰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여자친구가 갑자기 고무신을 거꾸로 신으니까는 이 군대에 있는 청년이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가라고 이렇게 알아봤어요. 보니까는 이 청년이 3년간 편지를 썼는데 3년간 이 청년이 쓴 편지를 매일같이 그 여자친구에게 배달해준 우체국 직원, 우체국 배달부랑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체국 배달부가 편지를 배달하면서 날마다 이 아가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다 보니까 둘이 정들어가지고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스개 이야기이지만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얼굴을 보는 것, 그리고 만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쓰고 또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얼굴을 보는 게 또 중요하다라는 것, 실제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자주 만나고 얼굴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얼굴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 오전에도 보고 주일 점심 때도 식사, 교회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고 주일 오후에도 또 예배 때 또 같이 만나고 또 수요 예배 때도 만나고 금요 기도회 때도 만나고 자주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서로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형제들과 만나는 장면인데 이 사건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근데 모여서 단순히 우리가 친목을 도모하거나 단순히 이제 밥 먹기 위해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인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넓게 보면은 로마 제국 북쪽에 있는 고을 지방을 뜻하고요. 좀 좁게 보면은 당시 로마 제국 남쪽 지방에 있는 도시들을 뜻합니다. 당시에 그 지중해 지도인데요. 가운데 그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저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저 지역 안에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와 같은 그런 도시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저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당시에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다른 복음을 따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속히 떠나 예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떠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는가? 바울이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배신할 수 있는지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랑 달라요. 그래서 정말 내가 급하고 아쉬울 때는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잘하지만은 그냥 뒤돌아서면요, 그냥 금방 배신하고 돌아서고 뒤에서는 다른 말 하는 것이 그게 사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갈대와 같아서 금방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번 여름에도 우리 청년부, 유치부,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청년들과 우리 어린이들이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

때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청소년부 수련회나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주일학교 다니면서 10대 시절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40대, 50대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중에 70, 80이 돼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문제는 그때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누구나 다 이 은혜를 금방 까먹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요 떠나는 안타까운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고등부 때는 그렇게 열심히 앞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면요 그냥 거기서 그냥 믿음 생활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받았던 은혜, 간절히 기도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요, 금방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냥 금방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소개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설명을 하는데요. 1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바울 자신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계시로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쳤고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로 기록이 돼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스승한테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나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사도가 된 야고보나 뭐 베드로나 요한 이런 사도들 만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바울이 먼 아라비아로 들어갑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간 생활을 하고 거기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전도합니다. 그러다가 3년 후에 잠시 베드로를 만나려고 이제 한 15일 정도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요. 그 후로부터 14년이 또 지나게 됩니다. 14년 후에 바울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 이제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년 후에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특별히 빚진 것이 없었습니다. 굳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14년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왕래를 하지 않았는데 14년이 지나니까는 바울이 오늘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너 바울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다라고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네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너의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라. 그들에게 너의 복음을 가르치라. 그들에게 너의 복음을 설명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뜻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내가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난 이유는 바로 바울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라, 라고, 설명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굳이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14년간 바울은 독자적으로 열심히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교회죠. 이 모교회의 어떤 후원과 지지가 없다 보니까요. 바울이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또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 바울의 정통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트집을 잡고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별로 이렇게 왕래가 없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간질을 했어요. 이간질을 해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오늘날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시는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아니면은 파송 교회가 있고 협력 교회가 있습니다. 혼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혼자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교단 소속으로 아니면 파송 교회 파송과 협력을 받아서 사역을 하시는 이유는 그 현지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교단과 또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단, 좋은 교회에 소속이 돼 있으면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이단 시비에 휘말리지가 않습니다. 선교주에서. 그러니까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항상 이런 좋은 교단과 좋은 교회의 도움과 후원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랫동안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 소통을 하지를 않으니까는 이 불필요한 말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열심히 다름질한 모든 수고와 헌신이 이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울에게 네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제 바울아, 너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도 좀더 적극적으로 화합하고 연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여러 많은 부서들이 있어요. 교회 학교가 있고요. 전도회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안에는 또 유치부 있죠. 어린이부 있죠. 청소년부, 청년부. 이 다양한 부서가 있습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있고요. 선교부, 전도부, 그린대학 등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열심히 하세요. 근데 부서마다 다 특색이 있고, 각 부서마다 근데 원하는 바들이 약간씩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원하는 바가 있고요. 전도회가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다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서마다 정말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만나지 않으면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만나지 않으면은 누군가 틈을 파고 들어와서 이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소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속담에도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보지 않으면요,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군대에 간 청년이 여자친구 너무나 사랑했지만은 3년 동안 보지 못하니까 우체국 직원이 그냥 그 사이에 그 여자친구를 데리고 간 것처럼 정말로 보지 않으면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할수 있는 이런 지혜와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가만히 앉아 있는다라고 해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가만히 얌전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번에 네가 올라가라. 올라가서 예루살렘 사도들과 만나서 너의 복음을 제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사도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오해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본문 아래 7절에 있는데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할례자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들어보니까 똑같은 복음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아주셨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너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똑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는 이게 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향후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는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되고 이제는 더 담대하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과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여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이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딸 하나를 정성을 다해서 잘 기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딸이 교회를 다니지를 않았어요. 권사님이 딸이 교회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딸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다녀보니까 처음에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찬양도 좋고 그냥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평생 동안 자기를 엄마가 뒷바라지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수고하신 엄마를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교회라도 나가서 효도해야지 내가 교회라도 열심히 다니자 엄마 소원이 주일에 나랑 같이 교회 가는 거라고 하시니까는 내가 그 엄마 소원 들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가대도 하고 또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봉사도 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닌 지 한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이 어머니 권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교회 그만 다니면 안 될까? 권사님이 왜 그러니? 묻습니다. 그러자 이 따님이 하는 말이 아니 모이면 맨날 남의 말만 하고 맨날 세상 이야기만 해. 그리고 차별도 엄청 심해. 엄마 차라리 나랑 같이 다른 교회 다닐래? 어때? 이렇게 이 딸이 이야기를 합니다. 묵묵히 이 따님의 말을 다 듣고 계시던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은 걸 보고 들었구나. 나는 70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말고는 본 게 없는데 예수님 말고는 들은 게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이 딸도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예수님만 바라봐야겠구나. 사람 말 들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교회 생활을 다시 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권사님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사람의 말을 나누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될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한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모여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설명하고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이 예수님의 복음과 일관돼야 됩니다. 합당해야 되고 일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아 우리가 똑같구나.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구나.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바나바는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자신의 밭 들팔아서 전액을 전부 다 교회에 헌금을 했던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교회에 바친 사람이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당연히 이 사람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를 데리고 간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워낙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 데리고 갔는데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이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는 이방인이었는데 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이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한 그런 바울의 사역의 귀한 열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예수님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바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이방인 사역의 열매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요새도 선교사님들이 종종 이제 한국에 오시고 또 우리 교회도 방문을 하시는데요. 오실 때 종종 그 현지 교회 성도들 또 현지 교회 학생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 현지 교회 성도들과 학생들 데리고 오셔서요. 또 한국 문화도 이렇게 소개해 보여주시고 한국 교회도 소개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이런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이 또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사역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정말 현지 교회 성도들, 현지 학생들이 그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전도의 열매, 사역의 열매인 거예요. 정말로 일평생 전도해서 정말로 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 한 영혼이 예수님 믿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디도에게 바로 바울이, 바울에게 디도가 바로 그러한 소중한 전도의 선교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유대인들이 디도가 이방인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울은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훌륭한 사도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짓 형제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은근슬쩍 교회 안에 침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몰래 들어온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형제들이 이 이방인 성도들이 가진 자유를 엿보았습니다. 염탐했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다시 자신들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본인들은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 보니까는 율법을 별로 안 지키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 보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늘 없는 생선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보니까 삼겹살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비늘 없는 장어나 이런 미꾸라지, 추어탕 이런 것도 너무나 잘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거짓 형제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힘들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이 돼지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뭐 음식법도 지키지 않고 날과 달과 절기도 지키지 않는 이런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고서는 본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이방인들도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다시 율법으로 끌고 들어와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 중심의 그런 교회였어요. 바울의 홈그라운드도 아니었어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호랑이 굴에 바울과 디도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호랑이 굴 안에서 이 유대인들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끔 막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강요했습니다. 바울도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바울이 좀 소통하려고, 오해를 풀려고 예루살렘을 방문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막 부담을 주고 강요를 하니까

나는 바울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했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좋은데 갑자기 할례 문제 때문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러한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도가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강요를 한다라고 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종의 멍에를 다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이미 너희는 율법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자유롭게 되었는데 또다시 왜 율법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율법의 종노릇을 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또다시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도도 마찬가지죠.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에 보면요.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디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 아들과 같은 진짜 아들과 같은 너무나 사랑하는 바울의 아들이었고 제자였습니다. 이 디도가 헬라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디도였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디도가 또다시 율법의 굴레를 씌우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디도 한 사람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을 해서 할례를 받게 되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방해하는 행동인 거죠.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부정하는 것도 큰 죄이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부정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과 생활과 행동과 행실에 있어서 복음과 일치되지 못하고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그것도 역시 똑같이 복음의 진리를 방해하고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화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복음을 부정하는 일에 우리가 타협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권세와 권력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해도 우리가 복음을 부정하는 일에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전통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일치가 돼야, 복음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서 모일 때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항상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항상 복음을 회방하고 어지럽게 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주님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제1교회를 복음 전도자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우리의 말과 행실과 생활과 모든 것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고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36장 찬송합니다.

0: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전파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1: 방송 예배 지금까지 엽수제일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62-3004번 엽수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화려한 종합예술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선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 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촌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주 귀하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광진교회 원로 목사이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민경설 목사님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0: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1: 극동방송하고 한 30년 같이 사역을 하다가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예부 바쁜 일 때문에 이제 나왔습니다. 반갑고 감사하고.
0: 목사님은 극동방송의 직원들도 정말 사랑해 주시고 극동방송을 위해서 많이 또 헌신해 주신 목사님이신데요.

0: 저는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네요, 목사님. 영원한 현역이시다.
1: 예,
0: 네.
1: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 전파에 은퇴가 없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1: 하나님이 쓰시면 쓰는 데까지는 은퇴가 없는 거죠.
0: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전히 그 전도 동력 세미나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1: 예.
0: 이번에도 다음 주에 전도 동력 세미나를 함께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1: 예.
0: 어떤 내용일까요?
1: 전도동력 세미나는 지금부터 35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 47회 목사 평신도 초청 전도동력 세미나를 8월 10일부터 13일 동안
0: 네.
1: 소망수양관에서 개최를 합니다.
0: 네. 예전에는 4차례 하다가 지금 이제 2차례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1: 예.
0: 함께 하신 연인원이 엄청나실 것 같습니다.
1: 예, 뭐 정확하게 계측하기는 어렵겠는데 지금 우리 직원한테 들었을 때는 25만 명에서 30만
0: 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0: 네. 한국 교회에 뿌린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 칭찬 많이 받으실 것 같다는
1: 그런 건 아니고요.
0: 그런 생각이
1: 하여튼 주어진
0: 드네요.
1: 사명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0: 네. 목사님, 전도 동력 세미나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한국 교회도 전도 열기가 되게 뜨거웠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좀 어려움도 있으시죠?
1: 대단하죠. 그 당시는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십자가만 달아도 교회가 부흥된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흥의 열기가 많이 사라지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급감하게 됐죠. 그래서 현재 좀 안타깝지만 한국계 전도 세미나가 실질적으로 소집을 해서 하는 세미나는 거의 없습니다.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전도동력 세미나는 꾸준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0: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이 세상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더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좀 식어졌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1: 그러나 이제 저는 뭐 환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0: 아멘.
1: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중추 역할을 하고 우리 근대화 또 현대화에 저는 결정적인 축복의 뿌리를 준게 한국교회 부흥이라고 보거든요.
0: 아멘.
1: 그런데 지금은 많이 그 열정이 식어지고 어려운 것이 안타깝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지역이 옮겼을 뿐 아프리카나 남미 제가 이제 세계적으로 한 60개국을 다니면서 다 세미나 한건 아니지만 거의 주요 국가에 가서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세를 할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0: 아멘.
1: 그건 틀림없는 역사입니다.
0: 네. 땅끝까지
1: 예.
0: 복음이 전파되고 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1: 예.
0: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이 뜨거웠던 그 시절 저도 생각이 납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인터뷰하고 그 성도님들을 인터뷰하면 그 당시에는 얼마나 전도일기가 뜨거웠는지 아기 엄마들도 아기를 업고 성경 공부, 전도 공부에 참석한 다음에 바로 뛰어나가서 아기를 업고 전도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1: 아, 그렇죠.
0: 네, 그런 열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1: 그러면요. 그 열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교회가 없을 것이고
0: 아멘.
1: 저는 누가 뭐래도 그 한국교회 열정이 부흥이 한국 사회도 변화시켰고 경제 부흥 축복 우리가 지금 뭐 현대화 또 AI 시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결정적인 초석은 한국계 부흥에 있다.
0: 아멘.
1: 그런 면에서 극동방송의 역할도 참으로 큰 역할을 했다. 저는
0: 아멘.
1: 그렇게 확신합니다.
0: 네, 극동방송의 올해 70주년을 맞이해서 열심히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극동방송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저희가 깨닫고 있거든요.
1: 아, 예.
0: 한국교회, 한국성도, 극동방송, 정말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1: 예, 그럼요.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0: 아멘.
1: 극동방송은 일취월장 발전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0: 아멘.
1: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저도 기도하고요.
0: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영혼 전도 사역 전도 동력 세미나를 이렇게

0: 수십 년간 계속 해오고 계시는데요. 목사님이 먼저 은혜 받으시고 또 거기 참석한 분들과 함께 은혜를 많이 나누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까요?
1: 전도동력 세미나를 하면서 저도 변했고 또 우리 교회도 변했고 네. 한국교회도 변했고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더 넓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므로 복음이 어떤 문자적이나 교주적으로 전파될 때는 부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바뀔 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계속 유지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0: 아멘. 그럼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또 급박한 그런 환경을 겪으면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소극적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1: 그거는 어둠에 속은 겁니다. 네. 정말로. 왜 그러냐면은 내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나타낼 때 내 신앙이 성장하도록 돼 있어요.
0: 아멘.
1: 그러니까 내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크게 오해가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뭘 노력을 해서 어떤 무슨 뭐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용해 나타날 때 내 신앙이 유지되고 강해지는 겁니다.
0: 아멘.
1: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전파되는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 매체의 역할을 우리가 할 때 우리 신앙이 유지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교회는 지금까지도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0: 네.
1: 그 가운데도.
0: 네.
1: 그것이 정말 실증되고 그러니까 전도동력 세미나가 35년이라는 기간이 유지되고 사람들이 이끌리고 모이는 겁니다.
0: 네.
1: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모이겠어요?
0: 맞습니다. 네. 내 능력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내 가슴 속에 불이 있는 듯해서 이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마음이 돼야 믿음도 성장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나만 간직한다는 것은
1: 그건
0: 예, 석탄을 밖에 빼놓으면 금방 식듯이
1: 아, 당연하죠.
0: 믿음의 열정도 식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1: 아유, 정확한 말씀 하셨어요. 뭐냐면 주님, 우리가 지금이라도 내가 능력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남으로 내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0: 아멘.
1: 내가 나가서 전해야만 전기가 흘러야만 발전소에서 전원이 나갈 거 아닙니까? 아니 나가지도 않는데 주님이 발전소라면 거기서 어떻게 전원이 오겠어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는 전한다는 건 무슨 사명도 아니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물이 흘러오는데 그걸 내보내야 샘물이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 내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물이 썩어버리죠.
0: 맞습니다. 고인물은 뭐 썩게 돼 있죠.
1: 아, 그럼요.
0: 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내가 이 믿음이 정말 열정이 있어서 불타는 분들도 전도 동력 세미나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좀 침체돼 있어서 잘 믿는지 모르겠다. 좀 확신이 없다. 이런 분들도 하셔야 되겠네요.
1: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 세미나는 왜 이게 이렇게 생명력이 있느냐. 35년 동안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전도적 세미나를 몇 가지로 하면 가장 강력한 세미나인 동시에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고
0: 아멘.
1: 우리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성비 있게 섬기는 세미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광진교회가 이걸 협력 안 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다 그냥 붙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오늘까지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전국의 고정 팬들이 있고 그들이 와서 이제 나이들이 많이 드셨지만 젊은 분들을 이끌고 와서 네. 새롭게 도전받고 이러죠.
0: 한 번만 딱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을 모시고 오는 거죠.
1: 아, 그럼요. 예를 들어서 28년, 30년 이렇게 참석한 사람도 있으니까.
0: 네.
1: 계속.
0: 할렐루야.
1: 이게 고정 팬이라고 하면 팬이고 그 멤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그 교회에서 다 중역이에요.
0: 네.
1: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고
0: 네.
1: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0: 그런 열정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참석한 분들이 복을 받고 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세미나 일정하고 내용 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네. 8월 12일부터 12일까지
0: 2박 3일 동안
1: 2박 3일 곤지암에 있는 양 소망수영관에서 네. 합니다.

0: 광진교회로 연락하셔서
1: 미래목회
0: 가장
1: 연구원인데 광진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단법인 미래목회 연구원인데 광진교회로 걸어도 연락이 다 됩니다.
0: 광진교회 미래목회 연구원으로 연락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누구든지 참석하면 거의 운명이 바뀝니다.
0: 할렐루야.
1: 그 사람의 10년 이상 신앙이 뜁니다. 확신합니다.
0: 35년간을 해오셨으니까 목사님이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1: 그럼요.
0: 부분이잖아요.
1: 지금 제가 이 나이에 그걸 뭘 더하고 덜하고, 이건 어느 한국 교단, 전 교단에서 다 이건 통하는 얘기예요. 저는 통합층 목사지만 어느 교단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를 아울러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0: 초교파적으로 35년간을 해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셨기 때문에 끊이지 않고 이렇게 해오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많이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믿음의 대한민국이 요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참 위기예요.
1: 예.
0: 목사님, 좀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1: 위기는 가정의 위기나 사업의 위기나 삶의 위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위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회복이 되면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시는 것처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도록 늘 주님께 붙잡힘 당하는, 그게 전도동력 세미나입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고 살았거든요.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다.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신앙의 슬로건입니다.
0: 지난번에 저희 그 직장 동료들끼리 모여서 동역자들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대한민국이 요즘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뭐, K 컨텐츠도 지금 막 세상에 알려지고 있고, 정말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1: 예.
0: 그런데 그 어려웠던 시절에 선교사님의 도움 받아서 저희가 근근히 신앙을 시작했던 우리나라가 어쩜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얘기하다가, 비결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우리가 뛴 것밖에 없다라는
1: 그렇죠.
0: 결론을 내렸거든요.
1: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
0: 그렇지 않고는 인구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하고 교육도 부족했던 그 환경에서 이렇게 축복받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 근데 그것을 자꾸만 세상이 잃어버리게 하고 또 묻히게 하고 교회를 자꾸만 제약시키는 조건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는 그거와 정말 정면으로 지금까지 도전하고 코로나 전국에서도 정면으로 한 번도 흐트리지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걸 우리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런 사명, 극동방송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0: 아멘.
1: 그런 사명으로 하시면 절대로 극동방송이나 하나님의 사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0: 이렇게 35년 동안 또 성역 42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뛰신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평생에 감사 제목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0: 어떠신지요?
1: 한 말씀 한다면 한국 교회는 기독교 복음을 해서 십자가 복음에서 머물러 있어요. 영적으로
0: 아멘.
1: 지금 뭐 시간이 짧게 설명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시대적인 사명이요. 그것을 눈뜨게 되면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섬기고 슬로건처럼 얘기하는 성경 구절을 말씀해도 될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0: 아멘.
1: 저는 이 말씀이 제 슬로건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고 흠도 있고 그런 사람이지만 건강도 주시고 변함없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사명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다.
1: 그거는 그런데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0: 아멘.
1: 그런 사람들만 시대적으로

0: 여의도에서 100만 명.
1: 와.
0: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 전무후무가 그렇게 모임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모임이 됐든. 그런 때 은혜 받았던 그런 세대가 저희 세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명 받고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 한국계 또 특동방송도 모든 총사자분들이 사장님이야 모든 사원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선배들의 열정과 뜨거움을 잘 계승받아서 또 후배들이 잘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함께하는 전도 동력 세미나 많이 참여하시라고 권면의 말씀 해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유, 예. 제가 지난 19일 날 사도행전을 첫 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강연 사도행전 강연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시리즈로 다섯 권을 완간한 출판 기념회를 100주년 기념관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동력 실천 교과서 같은 겁니다. 지금도 복음이 살아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사람을 움직이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을 전도동력 세미나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영원히 지지 않습니다. 저는 질 수 있지만 복음은 지지 않습니다.
1: 아멘.
0: 이 세미나에 전국교회 성도 여러분,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복음의 역군들, 외국에서까지도 참석하는 이 세미나에 여러분도 오셔서 참여하면 새로운 세계 영적인 발전이 일어날 것,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전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많이 참여하셔서 그 큰 은혜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 광진교회 미래목회연구원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전화번호 하나 알려주시죠.
0: 2625-0761 할 겁니다. 광진교회로 걸으면 다 합니다.
1: 건강하신 가운데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이 일 계속해서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0: 감사합니다.
1: 오늘 함께한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주인공은요 광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민경설 목사님 모시고 함께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가끔 독일에 살고 있는 사촌 오빠가 예전에 했던 말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오빠도 물론 신실한 크리스천이죠. 어느 날 오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하고 메뉴를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 있지. 네, 저희 고모는 비교적 일찍 홀로 되셔서 4남매를 데리고 독일로 건너가 간호사로 일하시며 가정을 이끌어 가셨는데요.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났던 오빠의 이야기를 잘 아는 저는

그 말에 무척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셨는지 잘 알기에 이 작고 작은 감사의 제목이 제게도 큰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의 힘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 삶에는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되시길 바라면서 첫 찬양은 은혜 들려드릴게요.

네, 테너 구균종의 목소리로 은혜 함께 하셨습니다. 날이 더우면 뭔가 좀 예민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에 대한 우리들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도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찬양을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꼭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릴게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 계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이 무더위에 어디서 무엇하며 극동방송 듣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그런 이야기 간략하게 들려주실 분들도 메시지 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번호는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라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8593님, 날씨가 올 들어 가장 덥네요. 우리보다 더 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견뎌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아, 이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4560님, 이 더위에 주차봉사로 섬겨주시는 분들의 수고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맞아요. 외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될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아, 신청하신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에벤에셀 하나님.

네,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두 곡을 송정미 사모님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0816님, 성경 필사합니다. 노년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치고 싶습니다. 라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적어주셨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하시며 이 여름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6571님, 주일 예배 드리고 와서 언니와 형부가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가족 간에 이렇게 함께 모일수록 행복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7278님, 이 곡 꼭 듣길 원합니다. 소원이라는 찬양 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래요, 오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소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이 찬양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은주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소원.

네, 온 세상 주가 다스리시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어느새 하늘편지 오늘 순서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이경미 사모님의 천국에서 만나보자 보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무더위 속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꼭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

0: 걸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 가족 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수혜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가는 혐오 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소송당할 수 있는 이른바 혐오 표현 금지 법안이 통과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여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케그린 목사님인데요. 이후에 항소하여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임을 인정받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케그린 목사님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는 소송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위축 효과를 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시며,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죄된 법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올여름 폭염의 아우성입니다. 밤까지 이어지는 고온 다습한 날씨는 사람들을 금세 지치게 하고 온열실온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몸과 마음을 잘 보호해서 무탈하게 지나야 할 텐데요. 휴가철이라서 할까요? 예배당의 자리가 눈에 띄게 비었네요. 어느 곳에 머물든 예배생활 잊지 마시고요. 더위에 부대끼면서도 가을 결실을 향해 성장을 멈추지 않는 저 자연의 생명들을 유심히 보고 또 느낀다면 더 깊은 믿음 생활로 이어질 겁니다. 홀리 조이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겠습니다. 서하연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먼저 듣고요. 이어서 아이노스 합창단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026 참전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서머 스페셜 기간 여러분들 어떻게 이 더운 여름 잘들 보내고 계시죠? 이 방송을 어디 해변에서 듣고 계시나요? 아니면 방 안에 있는 게 가장 시원하고 좋아요. 네, 에어컨 틀어놓고 편하게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열심히 또 이 더위에도 일하고 계신가요?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요. 또 이 사연과 함께 우리 서로 위로도 받고 서로 은혜도 나누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324님 네, 오늘의 사연으로 선정되셨네요. 유치원 시절 목사님께 추천받은 방송인데 듣길 잘했어요. 은혜가 넘치네요. 전 43세고요. 4년 투병 끝에 이제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2027년 1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님 뜻을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게 원인 불명이라 진단도 없거든요. 하지만 주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미안할 뿐이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 듣고 싶네요. 네, 0324님 사연인데 이런 사연은 단언컨대 다른 채널들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사연이죠. 유치원 시절에 목사님께 추천 받았다고요? 네, 우리 극동방송은 그렇게 한결같이 이어져 오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하거든요. 그 전파 선교사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들의 작은 금액이 이 전파로 이 복음을 실어 나르는데 모든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이크,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마이크, 여기 의자 다 여러분들이 함께 후원하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의 또 간절함과 성실함이 더해지는 방송이 극동방송이라서 언제나 이 시간이 저 역시 은혜스러워요. 저 역시 너무나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치원 때 방송 프로그램을 추천받으셨어요. 네, 듣길 잘했어요. 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듣길 잘했어요. 이 한 말씀 가지고도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좀 아끼고요. 자, 은혜가 넘치네요 하시면서 자, 43세가 됐습니다. 유치원 때 추천받았는데 자, 4년 투병 끝에 포기한 상태예요. 이유가 2027년 1월 네,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1월 5개월 남았잖아요. 그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이 말씀이 세상 채널에서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주님 뜻을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져요? 그 모든 환경과 형편을 이긴 자, 승리한 자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모든 게 원인 불명이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진단도 없거든요. 그런데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습니다. 다만 남은 자들에게 미안할 뿐이죠. 우리가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왜 무섭고 왜 두려워요?

물론 그 환경이 무섭고 환경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주변 사람들이 아파할 것이 더 무섭고 더 두렵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인이잖아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보이던 것이 안 보인다는 거는 공포예요. 괴로움을 넘어서 공포입니다. 오늘 보이는 게 내일 안 보인다.

어떤 마음일까? 그걸 생각하면 그 두려움이 정말 컸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0324님. 네, 아직 남았네요, 우선은. 네,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하실지, 아니면 더 놀라운 간증거리가 돼서 이런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켜 주셨다 하고 간증하는 그 일로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지시기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원인 불명이 밝혀지고 안 밝혀지고가 글쎄요, 지금 뭐가 중요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원인 불명으로 지금 시한부 인생이 되셨다면 원인 불명으로 치유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그러나 그 원인, 치유되는 원인은 우리는 알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네, 이 시간 우리 0324님 뿐만 아니라 어려움 중에 있는 뭐 건강이 됐든 아니면 경제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여러 마음적인 것이 됐든 지식적인 것이 됐든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그래서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여름은 소리가 풍성한 계절입니다. 드높은 새들의 노랫소리며 해변과 계곡에 가득 찬 사람들의 웃음소리, 갯바위를 두드리는 파도소리도 더 생명력 있게 들려오네요. 거기에 더해 농부는 격양가로, 상인은 물품을 알리는 소리로 때론 읊조리고 어느 땐 외치듯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찬송으로 이 풍성한 소리의 계절에 은혜를 노래하죠. 부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롬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부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길을 걸으며 진한 녹색으로 변한 나뭇잎들을 보았나요? 봄에는 살랑살랑 봄바람이 흔들리며 연둣빛을 띠던 나뭇잎들이 점점 더 진한 녹색으로 짙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 햇빛을 가려주어 여러분과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대부분의 나무는 봄보다 훨씬 더 자랐고 굵어졌고 나뭇잎도 무성한데 어떤 나무는 앙상하게 마른 나무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주의 뜻만 따른다면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지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주의 뜻만 따른다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가 들었던 찬양에는 물, 댐, 동산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나무가 잘 자라는 데는 물이 정말 중요해요. 매일매일 나무가 자라도록 물이 공급되는 좋은 땅을 물된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는 쑥쑥쑥 잘 자라고 그 가지는 물기를 촉촉하게 품은 초롱잎으로 무성해지지요. 그러나 만약 물을 공급받지 못해 메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점점 이파리는 색을 잃어가고 가지는 앙상하게 말라버리고 뿌리는 깊이 내리지 못해 곧 죽고 말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함께 들은 찬양에는 방송을 듣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물된 동산과 같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될 수 있을까요? 찬양의 첫 번째 가사는 이렇게 말해요. 주의 뜻만 따른다면 너를 인도하시리.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옳은 길, 바른 길, 좋은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물이 충분하게 공급되어 촉촉하고 풍요로운 땅이 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기를 내는 꽃을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친구들, 좋은 나무가 좋은 향기로, 좋은 열매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열심히 자라나는 것처럼 전도사님은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물된 동산 같기를,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처럼 잘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향기,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어요. 물된 동산과 같은 좋은 땅, 좋은 나무로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만 따른다면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번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쥐의 뜻만 따른다면,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이렇게 두 곡을 듣고 왔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With Kids Bible Song, 어린이 말씀 속에 물된 동산, 아바 프레이즈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 창조 송, 노아의 야곱의 축복,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주여리니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도 여러분의 일생이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주여리니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길은 멀고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Spania 3장 17절 말씀. Spania 3:17.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the mighty warrior who saves. He will take great delight in you. In his love, he will no longer rebuke you, but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1: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파냐 3장 17절 말씀. 아멘.
0: Hello everyone. Happy Lord's Day.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Hope you had a wonderful service from wherever you are, everyone.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1: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니입니다. 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그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0: I am very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There are days when we wonder if anyone truly sees us or understands what we carry in our hearts.
1: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알아주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잊혀진 것 같고 또

정말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But today God's word speaks a beautiful truth over our lives.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향해 참으로 아름다운 진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What an amazing picture of God's love.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까?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not only walks with us but delights in us.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His love is quiet, faithful, and unchanging, but and His joy over us never fades. 주님의 사랑은요, 조용하지만 신실하시고 또 절대로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이고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So, as we spend time together today, may we rest in the wonderful truth that we are deeply loved by God. 오늘 함께 이 시간 하시면서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깊이 깊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놀라운 진리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Let us begin, everyone.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Hope you'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Zephaniah 3:17.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The mighty warrior who saves.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He will take great delight in you.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In his love, he will no longer rebuke you, but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파냐 3장 17절 말씀. Amen. 네, 스파니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시대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이 예고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지막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He promised to be with his people to save them and to rejoice over them with singing.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노래하시며 기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That promise is still true for us today. 그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No matter where we have been or what we have been through, God's love is greater than our failures.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지나왔던지 또는 어떤 실패를 경험했던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보다 더 크시다는 그 사실 기억하자고요. And today let us rest in the joy of knowing that we are deeply loved by Him.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정말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꼭 기억하자고요. Amen.

0: Amen. As we come to the end of our time together, let us carry one beautiful truth in our hearts today. 네, 우리 마음에 정말 이 아름다운 한 가지 진리를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냐가 아닙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가 있다는 그 사실요. Even on days when we feel weak, discouraged, or unnoticed, God's love for us never, never, never changes.
1: 우리가 연약하는 그 시간에도 또 낙심하는 순간에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0: He is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He strengthens us.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And he rejoices over us with singing.
1: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으로 노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요.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깊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담대히 우리의 일상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0: Everyone, thank you for sharing this time with me. Until we meet again, everyone, may the Lord be with you, delight in you, and surround you with his everlasting love.
1: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또 여러분을 매일매일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길 축복합니다.
0: And let us not forget that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1: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거 절대로 잊지 말자고요.
0: And he loves you so much and I love you too.
1: 지니 유였습니다. Bye everyone.

안녕하세요. 찬양향기 윤선영입니다. 이스라엘도 베드로도 이 모두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며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분명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분명 그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하나님의 실력과 감각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길 바래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거겠죠.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속에 완전하신 계획, 그것만으로도 우린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윤선영의 찬양의 향기. 오늘은 예수전도단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 첫 곡으로 찬양의 향기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은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로 인천 상륙 작전 후 서울 탈환 작전에서 전사했습니다. 참전 당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던 그는 이미 사관학교 교관으로 복무했음에도 재입대해서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1921년 조선에 선교사로 들어와 평양 광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윌리엄 해밀턴 쇼, 한국 이름으로 서위렴 선교사입니다. 아버지와 이름이 같았던 쇼 대위는 1922년 평양에서 태어나 아버지처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고 휴전 후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혔는데요. 그는 한국전쟁 참전을 결심하고 부모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앞으로 한국에 가서 선교사로 봉사할 것인데 지금 전쟁 중인 한국을 돕지 않고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가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쇼데이가 전사한 후 무려 6,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부해 대전에 해밀턴 쇼 기념 예배당을 세웠는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소명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제자의 귀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모두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계신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데요. 그 존재 목적을 이룸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바보 생각에 항상 진실하게, 이어서 크룩스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들으셨습니다. 투자를 받으려는 사업가들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문건 또는 매혹적인 수치나 그래프를 보이며 안정된 미래를 약속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어떤 수치나 문건으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대신 그저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바로 여기서 믿음이 판별이 되는데요. 믿음은 다 보고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믿고 가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고 현재의 익숙함을 버려야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하시는데요. 보여주면 갈게요. 확실해지면 갈게요 라고 한다면 실패라는 거고요. 확실한 뭔가를 보고 나서 가려고 하면 이미 불순종의 길에 접어든 것이기에 보이는 상황에 시선을 빼앗기면 그 상황에 눌리고 쫓겨 불순종이 답습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이것만큼은 가장 잘 알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영역에 찾아오셔서 내 이성과 반대되고 충돌되는 명령을 주실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은 일을 시키시기도 하시고 하면 대박날 것 같은 일을 맡기도 하시는데요. 바로 그때가 내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이라는 거 아시나요? 내 생각과 경험, 이론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며 내가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가 판명되기에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 확률이나 가능성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예상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시작될 것임을 알아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증명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히스윌의 믿음이 없이는, 이어서 빨간 야기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빨리 변하고 굳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따스한 감정을 가지고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 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에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새로운 한 주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시길 축복하며 오늘 함께 하신 찬양의 향기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시와 그림의 바람을 따라서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 행복 가득함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향기는 프로듀서 조시연, 진행의 윤선영이었고요.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며 매일매일 풍성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0: 아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약속을 하고 기다려본 적 있으시죠? 기다리는 사람이 온다고 하고 그 약속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주변을 정돈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을 확인하면서 그 사람을 맞을 준비를 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기다림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날을 계산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아닐까 싶은데요.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개미나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날과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죠. 그 깨어 있는다는 것, 그건 뭐늘 두려움 속에 살면서 긴장하며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아가라, 이런 뜻일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섬기고 용서하기 힘든 누군가를 용서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아닐까요?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김명식, 조수진 등등이 함께 부른 나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 온누리 워십 찬송가 앨범 중에 있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또 아이자의 61 앨범 중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세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의 한 구절은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악한 일이 이어지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거나 늦어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다림에는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세상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상처 입은 이웃에게 다가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한 사람이 어쩌면 지금 바로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함께 하신 곡 김인식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박종호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또 CTS 찬송가 앨범 중에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인사할 때 마라나타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하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물론 그 힘든 현실을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담겼겠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다짐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소망이 진실하다면 오늘의 나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오늘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죠.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크고 화려한 성취보다 주님, 저에게 맡기신 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또 송정미 사모님의 순종, 박신화 콰이어의 이 세상의 모든 죄를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마커스의 오직 예수뿐이네 보내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세요.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0: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거역한 세 명의 남자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다니엘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인류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이 이들 세 세계는 진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왕을 거역하겠다고 결심을 하려면 과연 어떤 용기가 필요한 것일까요? 이제부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시험과 공포에 대처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에 인생의 변화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음이 눈앞에 닥치자 또 한 번 변화를 겪게 됩니다. 셋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드락이 그들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흥미진진하고 긴장감 넘치는 놀라운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너희 입으로 직접 얘기해 보아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 셋이 나의 신들을 섬기기를 거부했고 내가 세운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나는 공정한 사람이니 너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나팔과 비리와 검은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악기 소리가 날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면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질 줄 알아라.
2: 폐하,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저희는 그동안 충심으로 폐하를 섬겨왔으며 앞으로도 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법에 복종하고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섬길 수 없습니다.
1: 진정 그렇게 나오겠다는 말이냐? 원한다면 너희의 신을 따르는 것은 좋다. 하지만 내 명령에는 예외 없이 복종해야 한다.
2: 폐하, 다른 명령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즉시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다른 신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도 절을 할 수도 없습니다. 금지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1: 신이 너희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 어떤 신도 나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줄 수는 없다. 나의 통치가 그 무엇보다...

0: 의해있기 때문이야.
1: 저희는 이미 결심했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저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계속 섬길 것입니다.
0: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 뜨겁게 달구어라! 타고남은 죄 속에서 작은 뼈조각 하나도 찾을 수 없게 만들어라!
1: 바벨론은 그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저희 고향 유다는 손쉽게 함락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귀족과 학자들을 전부 죽이는 대신에 느부갓네살 왕은 현명하게도 그 지역의 인력을 활용해 자신들의 왕국을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메삭과 아벤느고, 그리고 저는 별도로 선발되어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는 일에 활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왕의 손길은 전국 방방곡곡에 뻗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특별히 돌보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었고 상상을 뛰어넘는 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시기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삶은 풍족했고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느부갓네살 왕은 높이 27m, 너비 3m에 달하는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이 신상은 거대한 주춧돌 위에 올려졌고 아주 먼 거리에서도 잘 보였습니다. 두라평원은 넓고 평평하여 이 괴물을 세우기에 완벽한 장소였고 왕이 자신의 지배력을 뽐내기에 아주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메삭! 메삭! 와서 여기 좀 보게.
2: 아니 자네들 여기 있었구만. 평안히 있기를. 이것은 정말 사람들로 넘쳐나는구만. 사드락, 정말 자네 맞는가? 이게 얼마만인가?
1: 반갑네, 메삭. 이렇게 다시 보다니 정말 축복이 아닐 수 없군. 자, 어서 이리 오게. 우리 집으로 가서 회포를 푸세. 대체 이게 얼마만인가?
2: 아벤누고, 자네는 언제 도착했나?
3: 이틀 전에 왔네. 사드락이 궁전을 소유하고 있으니 아주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것세.
2: 궁전이라니? 자네 궁전에서 살고 있나?
1: 바벨론의 침략을 받기 전에 두라의 통치자가 사냥용 숙소로 쓰던 곳이네. 온갖 동물의 두개골과 가죽으로 가득한 아주 괴상한 곳이지. 자, 따라오게. 어서 여기서 나가세. 메삭과 아벤누고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니 마치 제 마음에 햇빛이 내리쬐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웃고 장난치며 밤새도록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태평한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신상의 제막식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행정관, 통치자, 참사관, 재무장관, 판사, 장관 등 전국의 모든 관료들이 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의 건설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가끔은 건설 현장까지 직접 찾아와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4: 여보, 저녁 준비가 끝났어요.
1: 나의 친구들 메삭과 아벤누고, 자 와서 안식일 식사를 함께 나누세. 자, 이것은 특별한 안식일 식사가 될 것이네. 나의 아내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안식일 말이지. 신하는 다음 주 첫째 날 새벽에 아이들을 데리고 떠날 거야. 안전을 찾아 나서는 것이지. 내가 아침 일찍 작별 인사를 하더라도 날 이해해주게. 식구들이 떠날 때 잠시만 나 혼자 있도록 해주게.

0: 자, 그럼 심각한 얘기는 이제 그만하지. 진아가 우리 조상들의 안식일 기도를 열심히 배웠거든. 자, 그럼 친구들, 기도를 적어서 나에게 주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의 방식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길 바라네.
1: 우주의 왕이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계명으로 우리를 씻어주셨으며 안식일에 불을 붙이라고 명하셨습니다.
0: 아멘.
1: 당신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 포도주 또한 당신이 만드셨습니다.
0: 아멘.
1: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으며 여섯째 날 계명으로 우리를 깨끗이 하셨으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주의 왕 주 하나님, 땅에서 빵을 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0: 시나, 내가 일러준 거 모두 기억하고 있어? 다시 한 번만 더 확인해 봅시다.
1: 제발 적당히 해요, 여보. 당신 얘기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북쪽 국경으로 간 다음 동쪽으로 가라. 큰 도시에 정착해서 유대민족을 찾아라. 검소하게 살고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말아라. 다른 사람과 인사도 대화도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이동해라. 계속할까요?
0: 난 그저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요. 그럼 이제 얘기는 그만하고 하나님께 보호를 간청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밤이 함께 보내는 마지막이 될 테니 말이요.
1: 하나님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함께할 날이 오겠죠.
0: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고 싶었으나 그저 눈물만 흐를 뿐 아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어서 가족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기가 그토록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를 끌어안고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하다니, 아들들에게 마지막 작별을 구하는 입맞춤을 해야 하다니, 아이들은 이 일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세상의 악을 알기에는 너무도 순수했습니다. 아이들의 눈 속에 비친 혼란스러움, 그리고 시나의 비통함을 지켜보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자면 제가 강제로 고향과 친척들을 버리고 와야 했던 일은 별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종과 언제까지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스로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 오늘 밤에는 초승달이 뜰 걸세. 내일 평야로 나가세. 자네들 둘과 보낸 시간은 나의 두려움을 잠재워줬고 내게 용기를 줬네. 우리 앞에 죽음이 닥친 것이 명확한데도 우리 사이의 유대가 더 공고해진다는 것이 참 희한한 일이야.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을 하나씩 돌이켜보는 건 어떤가? 그러면 하나님께 진실하고픈 생각이 더 간절해질 걸세.
2: 저 나무 그늘에 있는 물가로 가지.
0: 내가 먼저 시작하지. 우리는 사실 노예처럼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었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셨지.
2: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관리자에게 특별한 처우를 받게 해주셨지.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을 수가 있었네.
3: 그래, 더러운 음식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었지.
0: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각자를 도와주고 계시네. 우리는 훈련을 받고 나서 왕의 직원으로 채용됐었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엄청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은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집과

0: 재산, 가족, 그리고 건강은 우리가 받은 축복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네.
1: 태양 아래 빛나는 그 괴물은 대체 어떻게 된 건가?
0: 그 주춧대에 쓰인 벽돌의 수만 하더라도 일꾼들 100명의 집을 짓고도 남을 정도라네. 거기에 사용된 금이라면 이 도시를 몇 년간 먹여 살릴 수 있지. 그리고 신상을 지키는 데 쓰는 경비 비용도 어마어마하네. 모두 낭비가 아닐 수 없지.
2: 다윗 왕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1: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0: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아멘.
2: 아멘.
0: 고맙네 형제들이여. 다윗 왕의 말씀으로 안심을 얻었으니 이제 악에 맞서도록 하세. 놀라지 말게. 저런 번개는 이맘때쯤이면 종종 볼 수 있는 것이네.
3: 나무에 불이 붙었어. 들판에 옮겨 붙을 거야.
0: 서둘러 불길을 멈춰야 하네.
3: 옷을 벗어서 불꽃을 막아.
0: 불이 꺼졌네. 재빨리 움직여줘서 고맙네. 곡식이 전부 타버릴 뻔했어.
3: 여기야, 여기. 사드락, 아벤누고, 이리 와보게.
1: 무슨 일인가? 뭘 발견하기라도 했나?
3: 자, 이 토끼를 잘 보게. 죽기는 했지만 불에는 별로 타지 않았네. 어찌 된 거라고 생각하는가?
0: 놀라서 심장이 멈췄나? 아니면 폐 속의 열기가 너무 뜨거웠나?
1: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가 아닌가 하네. 우리가 고통 없이 빨리 죽을 거라는 뜻이지.
0: 우리는 죽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영혼은 맑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던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 시험이나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우리뿐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아직 이름도 없는 신의 개막식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명예롭게 고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월함이나 자만심이 아닌 우리가 열렬히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4: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아,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느부갓네살 왕께서 만드신 금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그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처음 나올 것이다.
5: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해하께서는 음악을 듣는 모든 사람이 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는 조서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즉시 불타는 용광로에 넣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몇 사람이 좀 전에 일어난 일을 폐하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폐하께서 바벨론 지역에 일을 맡기신 유대인 몇 명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그들입니다. 왕이시여, 이들은 폐하께 경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폐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폐하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금신상 앞에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6: 그 녀석들을 당장 끌고 와라.

0: 의심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뜻은 확고부동했습니다. 영광로를 평소에 7배로 뜨겁게 달구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무덤에 묻힐 수는 없을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셋은 모두 반항하지 않았고 꿋꿋하게 대처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저놈들의 손을 묶어라. 한 놈의 경비병 하나씩을 붙여서 죽음으로 안내 주어라.
2: 경비병들도 죽었어. 그렇게 너무 뜨거웠나 봐.
3: 아멘코, 자네 괜찮은가? 자네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네. 바닥에 떨어지면서 어깨를 다쳤네. 우리 지금 죽은 건가?
4: 난 이해가 안 되네. 우린 죽었어야 하는데.
5: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졌느니라.
4: 당신은?
5: 신성하고 신성하신 분께서 너희를 돌보라고 나를 보내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아무런 해도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3: 우리가 불 속에 던진 사람이 셋이 아니었느냐?
6: 맞습니다, 왕이시여. 세 사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열기가 너무 강해서 그들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모두 다 죽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저기를 보아라. 네 사람이 결박이 풀린 채로 걸어다니고 있지 않느냐? 마치 불길이 닿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네 번째 사람은 신이거나 신이 보낸 사자가 분명하다. 사자라, 메삭, 아벤누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이리 나오라.
2: 세상에, 내는 의미도 수가 없고.
7: 기적이야.
2: 아니, 머리 털하나도 타지 않았잖아.
8: 냄새조차 안 나.
2: 그러니까 힘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나 봐.
0: 왕이시여, 우리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분부대로 했습니다.
9: 모두 조용히 해라. 폐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1: 잘 들어라.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의 하나님은 사자를 보냈어. 당신을 믿는 종들을 구하셨다. 이 세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만들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신도 섬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들의 몸을 내던졌다. 네, 이렇게 큰 믿음은 본 적이 없느니라. 네, 이렇게 큰 기적은 본 적이 없느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오늘부터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하나님에 대해 반대하는 말을 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어 벌할 것이다. 또한 그자의 집을 태워서 거름토로 삼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0: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널리 퍼뜨릴 방도까지 준비하신 것 같네.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가 바벨론의 모든 곳에 퍼질 것세.
10: 그렇네. 우리 자리를 노리는 자들도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겠지.
3: 우리는 오늘 죽는 것 아니었나?
1: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네. 게다가 이전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기까지 했으니
10: 하나님

0: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지.
1: 그래, 기쁘고 행복한 날이 아닐 수 없구만.
2: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큰 시험을 겪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재산이나 건강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난을 한 번씩은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마주하는 시험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신성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뒤 여러분이 같은 기도를 하도록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제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멘. 이제 저를 따라서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제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0: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죽게 해드리는 나의 시 김성현입니다. 우리는 가끔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더 잘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여유란 모든 일이 끝난 뒤에 찾아오는 시간이 아니라 바쁜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잠시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것인지도 몰라요. 내가 다 해결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오늘도 나보다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어보는 것.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천천히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니까요.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좋으신 하나님, 소리엘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으로 함께 하실게요.

청취자 여러분들, 휴가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마음에도 가끔 휴가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히

달려갈 시간뿐만 아니라 잠시 쉬어갈 시간도 허락하십니다. 오늘만큼은 걱정과 바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쉼을 마음껏 누려보면 어떨까요? 쉼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감사가 우리에게 다시 힘차게 걸어갈 힘이 되어줄 거예요. 이어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하실게요. 어노인팅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브라운 워십의 나의 등 뒤에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로 함께 하실게요.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잠시 멈추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을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죠. 하지만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그 순간 주님이 일하실 자리가 생기니까요. 오늘은 조금 천천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참 수고하셨어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주께 드리는 나의 지혜 김성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방학의 한가운데이자 무더위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며 지친 마음을 새롭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바를 다시 다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지식보다 경험이 더 깊은 배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찬양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 속에서 자녀들은 공동체를 품는 사랑과 나누는 삶을 배워갑니다. 미래를 이끌 인재는 많이 아는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배려할 줄 알고 함께 성장할 줄 알며 자기 돌봄을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8월 우리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고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가 믿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요리할 때는 조리법을 따라야 하고 여행할 때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고 새 수납장을 설치할 때는 설명서대로 따라하죠.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지시사항 너무도 자주 잊거나 간과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규칙과 규정, 우리를 기분 좋게 하려는 유쾌한 제안 같은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실체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 여정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이 가장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오 해피데이 아카펠라 영어 찬송 향기로운 찬송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지 은혜의 능력이 어떠한지 등등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원한다면 그분이 제시하는 지혜를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분의 말씀에 매 순간 의지하길 소망하며 찬송 두 곡 연이 함께 할게요. 국립합창단의 내 주의 보혈은,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 트리니티 싱어즈가 부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스리랑카에는 아나바스 스칸덴스라는 학명으로만 불리는 물고기가 있다. 이 물고기는 가끔씩 물에서 나와 육지를 돌아다닌다. 보통 물고기들은 물 밖을 나오면 30분도 버틸 수가 없지만 이 물고기는 때때로 일주일 정도를 육지에서 지낸다. 어떤 물고기는 1km도 넘는 거리를 육지에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일주일이 넘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물과 떨어져서도 잘 살 수 있는 희귀한 종이다. 이런 독특한 특성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 물고기를 해부해 봤더니 다른 신체적인 특징은 일반 물고기와 다 똑같다. 다만 뇌가 조금 달랐는데 뇌에 달팽이관처럼 생긴 뼈가 있고 그 안에 물을 담아두었다. 이 기관에서 조금씩 물을 공급해 습기를 유지해 주는 것이 육지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었다.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6일간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최소 주일 하루의 예배를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예배를 이 땅에서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비결로 여기고 귀중히 지키라. 주일을 경건히 지키며 영혼의 양식을 충전하는 시간으로 보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The Wonderful World of God, The Allen Family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고 연예 함께 할게요. 노아의 말씀 신호등이라는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전성구님의 기타 연주 찬송 달고 오면 그 말씀 그리고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목마른 자들아.

혹시 지금 나는 빈들에 서 있지는 않나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리고 메말라버린 상태는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정말 은혜의 담비가 필요합니다. 네, 매일매일 어느 곳에서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길 기도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한 주간 적용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라고요. 성령의 담비로 은혜와 생명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안성진님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기쁨의 찬송 최성원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심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아멘. 한 목사님이 모닝커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커피향이 향기롭고 맛이 좋았습니다. 찬양을 들으며 천천히 커피를 음미하던 중 미끄러운 손잡이를 잘못 잡아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컵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떨어진 머그잔에 새겨진 글씨가 목사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교회에서 기념으로 나눠준 머그잔이었습니다. 단순히 컵에 새겨진 글씨였지만 목사님은 마치 믿음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믿음만은 머그잔처럼 쉽게 놓치지 않길 바란다. 목사님은 신앙생활이 우리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쉽게 들 수 있는 머그잔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떨어뜨린다. 그런데 믿음을 너무 쉽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의 저자 척 피어스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어려운 때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생애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썸머 스페셜 큐브의 찬송 찬양이 문을 열겠습니다. 무리를 걷는 자를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무리의 생명줄을 던져라 이 찬송가는 우포드 목사가 1886년 미국 보스턴 근처의 한 작은 마을인 웨스트우드 침례교회의 목사로 있을 때 작사 작곡한 것입니다. 우포드 목사는 극심한 기후 변화로 풍량이 심할 뿐만 아니라 암초가 많아 해난 사고가 빈번한 넨터키트 해변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여기에는 해난 구조 본부가 설치되어 있어 요원들이 날씨가 사나워지면 철야 근무를 하면서 난파선의 선객들을 구조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매일 한 차례씩 해난 구조 훈련을 했습니다. 구조 훈련 중에 특별한 것은 조난 선박

북극을 향해서 로프를 쏘는 이른바 내일건 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일건을 포경선에 장착한 후 노프 달린 작사를 고래에 쏘는 원리를 응용한 것으로 이곳의 사람들은 이 노프를 가리켜 생명줄이라 불렀습니다. 실제 상황에도 여러 번 벌어져 그들은 내일건을 가지고 난파선을 구조했으며 그때마다 주민들은 비를 무릅쓰고 해변가로 몰려나와 해난 구조원들의 활동을 도왔습니다. 우푸드 목사도 여러 번이 구조에 참여했습니다. 1885년 어느 여름날 오후 우푸드 목사는 엘런튼항의 해난구조 본부에서 사람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때 훈련 지휘자가 생명줄을 던져라라고 명령하자 수명의 구조대원들이 암초 건너편에 자초되어 있던 가상의 선박에 생명줄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는 1902년 케이프 코드 앞바다에서 LC 스미스호가 침몰하였던 것과 그를 포함한 구조대원들이 침몰된 배로부터 승객들을 구조하였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러한 광경과 회상의 자극을 받아 시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이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입니다. 우푸드 목사가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였습니다. 그는 생명줄 한 토막을 보내이며 바로 이 줄이 1902년 LC 스미스호의 조난자들을 구한 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어느 노신사가 그에게 다가오더니 목사님 제가 그때 구조된 16명 중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뉴잉글랜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우푸드 목사의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 배경은 잠언 24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생명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영어 찬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엘라피트 제널드가 부릅니다. Throw out the lifeline.

이어들으신 곡은 가스펠 콰이어의 사나 주구나 주님의 거 들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주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나 주구나 다 주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최정원이의 내 삶의 이유라.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8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매주 시간은 서울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증가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의 눈 첫 번째 시간 눈이 밝으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1957년부터 1975년까지 미국과 소련 간에는 큰 나름대로의 경쟁이 붙게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주에 대한 경쟁입니다. 그래서 케네디 때부터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까지 어떻게 소련을 이겨낼 것인가 라는 주제 속에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는 게 아폴로 프로젝트입니다. 그 아폴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저 소련이 먼저 이제 위성도 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저 소련을 이겨낼 수 있겠다, 이겨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러는데 국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진 한 장을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100마디 말보다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사진은 지구도지 사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68년도 작품인데요. 저 사진을 보면서 캄캄한 우주 가운데서 저렇게 초록색 지구가 보여진다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거무튀튀한 그러한 행성이라든가 위성들을 보게 되는데 지구만은 초록색 저런 빛을 띄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환경보호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주개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 사진 한 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말인즉슨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게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눈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프달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샘 또는 원천이다라고 하는 더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본다고 하는 것은 천양지차가 되는 것 아닐까요? 다시금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느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산 고 강영우 박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강영우 박사께서 참 귀한 삶을 사셨고 크리스찬으로 많은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잘 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아들은 폴 강, 즉 강진석 씨인데 안과 의사로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법률가로 이렇게 잘 키웠습니다. 강영호 박사를 만났을 때 제가 우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아니 박사님, 아들이 안과 의사고 한데 눈을 좀 치료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강 박사가 하시는 말씀이 사실 자기 큰아들도 본인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아버지 한번 눈을 고쳐보시지 않겠느냐고 그때 나는 이대로 살겠다고 나는 이대로 살겠다 이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뒤에 설명하는 그 설명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본다면 당신에게 있어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눈보다 더 중요한 눈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눈. 육체적인 눈을 뜬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고 육체적인

눈을 뜬다고 해서 더 의미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영적인 눈을 닫히기 싫다라는 말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반체자 작가이죠,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그 내용이 좀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그의 작품 생활을 통해 가지고 자유에 대한 이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억압하고 억제되어지는 이 공산체제에서 내가 좀 자유를 찾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던 이분이 1976년도에 이 소련 체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2년을 지내고 미국에서 18년을 지내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18년간 미국에서 지낸 당신의 삶은 깊은 실망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오고 싶어서 그렇게 가고 싶어서 온 이 땅이었는데 실망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서구 자본주의의 사회적 그 도덕적 타락을 본인이 이렇게 보면서, 극단적 물질주의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영적 공허함에 수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정작 오고 싶은 곳에 왔지만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가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눈이 아니고요, 보지 못한다고 해서 다 보지 못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뭐를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눈은 마음이고 인격이라고. 오늘 본문 21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우리의 삶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몸은 성한지 몰라도 제대로 볼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진짜 장애인이 아닐까요? 우리의 어른들은 이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눈은 밝아야 하고 귀는 예민해야 하고 마음은 지혜로워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마지막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눈이라고 하는 게 그저 단순한 우리의 육체적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눈은 떠 있지만 흐린 눈이 있습니다. 눈은 뜨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쁜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눈은 뜨고 있는데 왜 흐린 거예요? 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못 보는 거예요? 라고 말이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런 말을 듣곤 했습니다. 아니, 쟤는 뭔가 씌웠나 봐. 뭐에 씌워졌나 봐.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는 듣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고, 그 대표적인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풍랑 앞에서 어리둥절해하는 제자들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눈이 없었습니까? 보지를 못했습니까? 그런데 왜 사랑하는 선생님이요 존경하는 그런 어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은 서른 양에 팔아버리는 것입니까? 이 은 서른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노예를 거래할 때 그 노예의 가치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선생을, 어떻게 그 수많은 기적을, 수많은 능력을, 수많은 귀한 말씀을 보고 체험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판단 말입니까? 그의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풍랑 앞에서의 제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풍랑을 만나기 전 상황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그 당시 사람들이, 아,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에 있다 할지라도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빨리 재촉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재촉하다라고 하는 아난카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뭐 이렇게 그 정도의 재촉이 아니에요. 뭐 밀어내듯이 이렇게 막 재촉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난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뭐를 경험했죠?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요? 그런데 풍랑 앞에서 절절매고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절절매는 그 제자들을 그냥 보실 수 없어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께로 가십니다. 49절에 그런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물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뭐라고 외쳐요?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저 유령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판타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두 단어,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판타지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팬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 같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어요. 우리 어릴 때 헛개비라는 말 쓰잖아요. 신기루라는 말도 했고요. 아마 저 사람이 환영을 받나 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으로 오고 계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고 마치 유령처럼, 판타지처럼, 헛개비처럼, 신기루처럼, 환영처럼 사람들은 제자들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눈을 뜨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볼 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마 이런 식의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무리를 걷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아마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모르지만 좀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실루엣만 보더라도 누군지 아는 세상 아니에요?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지 아니하면 볼 것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죠.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다른 것에 초점이 놓여져 있으면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의 경험을 살려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 4장 18절 19절인데 먼저 18절. 그래서 19절은 악인인데 여기는 의인에 대해서 대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저런 거다 이거예요. 반대로 악인을 봐봐요.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봐봐요.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느낄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죄송하게 질문하네요.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18절이에요? 19절이에요? 눈은 뜨고 있지만. 아이리스 컬리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교육학자이고 영성 신학자입니다.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한 권 번역이 되었는데 그 제목이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거기나 여기나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질문을 던져요. 왜 평안이 없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심령에 평안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동일합니다. 뭐라고요? 평안하뇨? 평안하뇨? 평안하뇨?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까? 평안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평강입니다. 그런데 아이리스 컬리라고 하는 학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당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이분의 분석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측이 빗나가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지속적으로 시선을 받고 있으면, 맞추고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데 이 안에 계시면서도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나 여기나 참 비슷한데 너무 사람들 가운데 분노가 많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뉴스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저는 한 95%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싶어요. 좋은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뭐 유튜브가 원체 활성화되어서 짤 영상들 뭐 많이 나오는데 그런 영상들을 다 보라고요. 다 누군가를 디스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디스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분노를 가지고는 결코 우리 가운데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그래서 사랑하는데요. 그런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세상을 밝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한다면 우리가 온전함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섭섭하대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요즘 그러는데 그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섭섭하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당신한테 그건 섭섭해할 것이 아닌데. 아이리스 컬리가 왜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는가 세 번째로 말하는 그 세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힘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말을 합니다. 그 힘을 의존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름대로 이것이 있으면 나에겐 안정이 있을 거야. 이것이 있으면 그러면서 생각하는 이 세상의 조건들, 가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경험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진정한 안정감을 주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눈이 나쁘면, 즉 제대로 볼 것을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눈이라고 다 눈이 아닌 것이죠. 여기 나쁘면이라고 하는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이런 육적인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입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도덕적인 눈입니다. 이런 것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온전한 것들을 볼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에 대한 예화가 나오고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바깥에 나가봤더니 일하지 않고 서성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 들어와서 우리 농장에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와서 일을 합니다. 나가봤더니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아니, 끝날 때쯤 했는데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들어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영적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파할 시간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저 늦게 온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냐고. 그러면서 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5절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잘못된 눈입니다. 영적으로 올바른 눈이 아닙니다. 샘을 내고 심술을 부리고
인색한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하는 악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이상의 것을 보아야 돼. 육신의 눈은 새를 보는지 몰라도 영의 눈은 그 새를 키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이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로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이러니 저러니 그때는 어떻고 지금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영의 눈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드라마로도 인기를 얻었던 최인호 씨의 상도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거상인 임상옥이라고 하는 분을 주인공으로 만든 그러한 작품입니다. 근데 저 책에서 최인호 씨가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어떻게 하면 장사는 이익을 많이 남기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한 줄 대사가 이겁니다.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게 장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돈을 벌러 다니는 장사꾼이라고 하지만 이익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게 진정한 거상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게 사람이 최고의 이윤이다. 아니, 이 양반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너무도 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저는 요즘에 제가 그 GMS 그 일을 하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크게 힘들지만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귀한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는 게 이런 목사님도 계시구나. 이런 목사님도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우리 하나님 영광 거두시겠다. 이런 훌륭한 목회자들이 계시구나. 저도 깨닫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의 표 하나 얻고 그 사람의 표 하나 얻는 거 너무 얍삭한 거 아닐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얻었다고 하는 게 저에게 남은 인생에 있어서 더 귀한 것 아닐까요? 제가 선거에서 이 세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임상옥 씨는 장사꾼 이전에 그는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시각, 우리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성하면, 그래요, 성하면. 저기서 내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뭐 눈을 똑바로 뜨고 있다, 뭐 병들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초점의 말이에요. 초점. 내 눈에 초점이 제대로 있으면 사물을 보더라도 초점이 안 맞으면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요즘 뭐 다 오토포커스니까 뭐 그렇지만은 예전에 그 사진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 초점이 안 맞으면 흐릿하잖아요. 여기서 내 눈이 성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그 초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바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올바로 볼 줄 모르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시비가 붙습니다.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렇게 했느니 왜 그랬느니 뭐 이런 거예요. 15절에 가보면은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를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분이 나에게 진흙으로 눈에 바르더니 씻고 와라. 그래서 씻고 왔더니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6절에 가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 중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을 안식일에 치료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죄인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표적을 그렇게 행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긍정과 부정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고침받은 사람이 25절에 명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왜 이 사실 자체

0: 해를 보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죠. 왜 편견을 갖고 왜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말하니까 28절 한번 보여줘 볼래요? 그들이 뭐를 했다고요? 저 욕이 어떤 욕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무슨 욕이에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말고요. 생각나는 욕들이 있을걸요 아마? 아마? 하지 마요 그런다고 또. 여기 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비속어가 아니에요. 완전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 출교한다는 그런 말도 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저 28절을 보면서, 다시 보여줘봐요. 28절을 보면서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나는 누구의 제자라고요? 저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세요? 그들이 아주 쌍욕을 합니다. 쌍욕도 그냥 쌍욕이 아니라 상대방을 아주 죽이는 그런 욕을 해요. 그러면서 너는 그의 제자나 해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런 말이에요. 남자들이 뭐 말하다가 말이 딸리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너 몇 살이야? 똑같은 분위기예요. 똑같은 분위기. 말이 안 되니까 민증까? 똑같은 분위기. 여러분, 올바른 시각을 갖지 못하니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이 찬양 많이 했었는데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여전히 여러분 온전치 않아요.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주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는데 어찌 보면 내가 그런 모습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결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길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뭐 우리가 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눈 여소서, 우리는 뭐 이런 찬양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게 다일까요? 저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나와 함께하는, 예배드리는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세요? 좋게 보이세요? 사랑스러워 보이세요? 여러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이세요?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시선은 상대방을 옳게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눈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요. 기분 좋게. 하여튼 만나면 그냥 뒷담화나 하고. 난 그런 생각해요. 이 양반 언제 철나나? 응? 여러분 언제 철날 거예요? 오른 눈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오른 눈? 참 그런 걸로 막 자기를 이렇게 세워요. 너무 유치해. 여러분, 정말 옆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도량이 되어야 합니다.
1: 쉴만한 물가로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02-2645번에 1147 목동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쉴만한 물가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3: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김하은입니다. 자,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0: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0: 매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까 기대를 참 많이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오늘은 이제 교수님께서 원래 바이올리니스트시니까
1: 네네.
0: 악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바이올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1: 네네.
0: 바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한다면서요?
1: 네.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접하기 어렵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할 수 있는 악기 바순에 관해서 나누려고 하고요. 피디님
0: 네.
1: 바순의 이름이 두 개로 통용되어지는 걸 들어보셨을까요?
0: 아니요.
1: 파곳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0: 네.
1: 파곳과 바순은 같은 악기입니다. 바순은 영어로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파곳은
0: 네.
1: 독일어로 얘기할 때 같은 악기를 얘기하는 건데 오늘 바순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알아보고 악기 자체보다 악기 음색에 주목하실 수 있게 오늘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1: 첛 번 찬송가로는요.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라는 찬양을 준비를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바순과 함께 붙여놓았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느끼지 못했던 매력을 바순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알아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라는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네 찬송가 듣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오늘 쉬운 클래식 찬송가로 시작했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라는 찬송가였고요.
1: 네.
0: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런 네.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1: 네.
0: 교수님 오늘 어떤 곡으로 시작을 하게 될까요?
1: 바순이 연주하는 곡을 들려드리긴 할 텐데요. 하은 PD님 오케스트라에서 바순이라는 악기가 앉는 자리가
0: 네.
1: 어떻게 그 오케스트라 보실 때 악기들이 네. 다 자리가 다르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1: 정해진 자리에 앉는 거겠죠.
0: 그렇죠.
1: 무작위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앉진 네. 않을 거예요. 그러면 배치 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현악기가 앞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 목관악기가 있고 금관악기가 있고 맨 뒤쪽에
0: 네.
1: 타악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배열로 해놓은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0: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유추를 해보자면
1: 네.
0: 소리의 어떤 세기?
1: 그렇죠.
0: 맞아요?
1: 만약에
0: 제가
1: 네, 네. 팀파니와 금관악기가 앞으로 나와 있고 현악기가 뒤쪽으로 가 있으면 아마 그 소리에 묻혀서 현악기 소리가 잘 나지 않을 거예요.
0: 네.
1: 악기의 배치도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자리를 따르고요. 가끔 지휘자가 이번에는 이 현악기의 구조를 조금 바꾸고 싶다. 내지는 저음을 조금 더 소프라노 영역으로 가까이 붙이고 싶다 하실 때는 첼로와 비올라의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때로는 바이올린의 세컨 파트가 첼로의 자리로 가는 경우도 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관악기는 현악기에 비해서 인원이 많지 않고요. 수석과 차석 정도로 이루어지는 편성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서부터 옆으로 퍼져나가는 형식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바순은 제일 중심이 되는 악기의 위치는 아닙니다. 목관악기 중에서도 한 줄 뒤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뜻한 저음역대를 감당하고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순의 생김새를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긴 관이 이렇게 접혀져 있는 모양이에요.
0: 네.
1: 약간 빨간색 악기처럼 되어 있고요. 언젠가 TV에서 보셨을 수 있겠지만
0: 네.
1: 한번 좀 찾아보시는 걸로 하시고 첫 번째 곡을 빌 더글라스의 힘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찬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곡은 클래식 채널을 조금 들으시는 분들 내지는
0: 네.
1: 그냥 매체를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 한 두 마디만 들어도 아는 곡이다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0: 네.
1: 우리 하은 PD님의 감상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0: 네, 오늘 쉬운 클래식 첫 번째 클래식 음악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힘이라고
1: 네.
0: 하면 사실 저희가 그 영어로 찬양을 또 힘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지 되게 뭔가 좀 웅장하기도 하고 잔잔하고 거룩한 그런 느낌이 드는
1: 맞아요.
0: 곡이지
1: 저희는 저희의
0: 않았나.
1: 느낌대로 그렇게 감상을
0: 네.
1: 하시면 딱될것 같습니다.
0: 네.
1: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어떤 악기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악기가 아닙니다. 솔로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순을 위주로 해서 곡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례적인 일이고요. 저도 예고에 갔을 때 처음으로 이 악기를 접해봤기 때문에
0: 네.
1: 처음 음색을 들었을 때는 무언가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라는 느낌에 너무 놀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악기의 매력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노력보다는 그 고등학생의 그 어떤 나름의 천진난만함이랄까요?
0: 네.
1: 친구들하고 함께 웃으면서 악기 소리 특이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나왔던 그 이후로는 오케스트라의 어떤 일원으로서의 바순으로밖에 생각을 안 해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단풍나무로 만들어졌고요. 피디님, 보통 우리가 악기 가격들을 이렇게 형성할 때
0: 네.
1: 오래된 악기일수록 좋은 악기다라고 들어보셨을까요?
0: 오래될수록 좋아요?
1: 보통 현악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
0: 네.
1: 과르네리, 뭐 과다니니 이런 악기들은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쳐온 악기의 명기로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관악기 같은 경우에는 목관이어도 나무로 이루어지지 않은 플룻 같은 악기들이 있죠. 그런
0: 네.
1: 악기들은 오래된 악기보다는 좀 부식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새 악기를 선호하시고 새 악기가 조금 더 유행에 맞는 그런 소리를 갖추고 오는데 바순
0: 네.
1: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악기를 선호하는 부근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오래됐다가 기준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태리에서 만들어낸 바이올린이에요. 그런데
0: 네.
1: 누군가의 집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어디에서요? 창고에서요.
0: 아.
1: 그러면 관리가 정말 안 되어져 있을 거예요.
0: 그쵸.
1: 우리가 선호하는 오래된 악기는 오랜 세월을 그 세월의 흔적을 담아서 잘 관리가 되어진 악기. 그런 악기를 선호하고 그 악기들이 정말 고가의 악기들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0: 네.
1: 오래되어야 한다가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0: 아니다.
1: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곡으로도 제가 바순의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번에는 멤버가 6명입니다. 6명 모두 바순이라는 악기를 들고서 연주를 하고요. 보통 6중주를 이루어낼 때 같은 악기로만 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0: 입니다.
1: 네.
0: 그런데 바순들끼리 6명이 모여서 누군가는 고음을, 누군가는 중음을, 그리고 누군가는 저음을 맡았을 때 어떤 음색을 들려줄 수 있는지 실내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한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양보의 미덕입니다. 내가 나와야 할 곳과 나오지 말아야 할 곳을 반드시 알고 나오고 빠져줌을, 그리고 내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누가 내게 대답해 주는가까지 음량을 맞추는 것. 그러니까 서로의 음색과 서로의 음악성을 맞추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음악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순의 따뜻한 음색만으로 6명이 어떤 조화를 이루어내는지 감상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1: 네, 함께 듣고 오시죠.

0: 네, 6명의 이 바순 연주자들이 함께 펼치는 이 음악이었는데
1: 네.
0: 생각보다 경쾌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바순이라는 한 학기만으로 6명이 모였을 때 이런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라는
0: 그러니까요.
1: 느낌이 드는 그런 곡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곡까지 다 들려드렸는데요. 관심을 갖고 보아야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수 있는 그런 악기들이 오케스트라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그 사람의 매력을 알수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우리는 보통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그 사람을 네모 안에 넣어두는
0: 네.
1: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피디님.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실 너무나
0: 당연하죠. 네.
1: 당연하고 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사랑할 수 없는 대상, 내가 지금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괴롭다든지, 지금 나의 생활 전반을 너무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것이 자녀이건, 부모님이건, 또 나의 옆 사람이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보고서 사랑할 수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쉬운 순종을 하고서
0: 네.
1: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아까
0: 네.
1: 제가 말씀드렸던 오래된 악기가 정말 좋은 악기입니다라고 얘기가 되어진 영역의 악기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은 잘 관리된 악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이 그저 오래된 사람들, 나보다 먼저 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라고는 할수 없지 않을까.
0: 아, 그러네요.
1: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돈된 자로 나아가는 우리 쉬운 클래식 청취자분들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바순과 함께했습니다.
0: 아멘. 오늘 교수님께서 마지막 나눔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경에 그런 말씀을 쓰셨잖아요. 악인들도
1: 네.
0: 서로 사랑할 사람들은 다 사랑한다. 근데 그게 의인들은 좀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제시하셨던 그 사랑의 기준이 생각나서 다시
1: 네.
0: 한번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1: 네.
0: 들고요. 오늘 쉬운 클래식은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성경에는 여호와의 성품을 알려주는 이름들이 여럿 나옵니다. 여호와 닛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심, 이런 뜻입니다. 모두 다 신앙 고백적인 이름들이죠. 에스겔서의 제일 끝장의 48장 35절에는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이름들 가운데 하나이죠.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예루살렘이 회복된 모습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예언을 끝냅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 띄워드리는 첫 번째 찬송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김정성님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최미희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의 이름들 가운데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이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이 에스겔서에서의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는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날 후로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이름도 역시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이 말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는 거기에 삼마,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요. 본명이 있고 혹은 아명, 별명, 필명 등이 있습니다. 호가 있고 자가 있지요. 추사, 김정희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김소월의 본명은 무엇이냐? 소월은 원래 필명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세례명을 가지고도 있지요. 예술가가 아니면 예명을 가질 필요가 없고 문필인이 아니라면 필명을 굳이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새 이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 그 뜻을 조금 변형하면 그 안에 여호와께서 계신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날의 원어는 미욤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지금부터, 이제부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해석한다면 이제로부터 내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좀더 조심하며 살아야 하겠죠. 아기를 가진 산모의 예를 들자면 아기에게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조심히 생각하고 요란한 곳을 피하고 음식도 삼가하죠. 너무 자극적인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 삼마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운전을 할 때는 나름대로 거칠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귀한 손님을 함께 모시고 있다면 평소보다 더 조심하겠지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거칠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몰랐거나 아니면 애써 무시한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부터 그것을 더욱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답게 살아가겠다는 귀한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찬양 베스트 음반입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CCM 클래식 음반 중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귀한 단어에 관하여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철저하게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교회가 되어져야 하죠. 요즘은 교회 이름을 지을 때 형용사적인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꿈을 주는 교회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름을 따보면 어떨까요? 삼마 교회, 하나님이 거기서 계시는 교회. 누가 이런 이름을 쓴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호와 삼마라 이름을 붙였든 붙이지 않든 세상의 모든 교회는 삼마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의 욕심이 있었고 율법학자들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있었죠.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잡느라 비명소리와 피비린내는 있었으나 정작 하나님은 계시지 못했습니다. 계시고 싶어도 계실 수가 없었죠. 그 성전의 이름을 진정 여호와 삼마라고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실질적인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을 찾아오는 뭇 백성들에게 해답을 주고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 화려한 장식이 있고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탄탄한 조직이 있고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고 갈라졌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 여호와 삼마의 교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김인식님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입니다. 지미선님의 굿송 앨범에서 할렐루야 이어 들으셨습니다. 여호와 산마, 우리의 이름이 여호와 산마가 되어야 하고요.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하겠죠. 또한 우리의 섬기신 교회가 여호와 산마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교회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의 결론은 여호와 산마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의 일생의 결론이 여호와 산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떠날 때 지금까지 여호와 산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지금도 여호와 산마 하나님은 이 순간도 나와 함께 계신다. 앞으로도 여호와 산마 천국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역사, 인류의 역사도 역시 여호와 산마입니다. 사실은 에스겔서의 내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는 그 뜻을 알기 어려운 환상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상징적인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고 하리라. 우리들의 삶은 참 다양 복잡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더욱더 여호와 산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하루를 마치고도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 한 해를 마치고도 삼마. 그리고 일생 중에 여호와 삼마 되셨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정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무화님의 음성으로 이어들으셨습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에스겔서에서의 이 귀한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1791년 3월 2일 오전 10시에 88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기 열흘 전 마지막 설교를 하고 기력이 쇠해져서 병석에 누웠습니다. 병석에서 무엇을 쓰려고 했는데 도저히 펜을 잡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웨슬레의 비서인 리치 양이 선생님 무슨 말을 쓰시려 합니까? 제가 대신 써드리겠습니다. 웨슬레 선생은 별로 쓸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밖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찬송해달라고 했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웨슬레는 크게 아멘 아멘 하며 화답했다고 합니다. 임종에 가까운 것을 보고 사람들이 웨슬레 선생이 누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웨슬리 선생은 사람들을 보고 두 손을 들고 내 일생에 제일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에스겔서를 인용한다면 제일 좋은 것은 여호와 삼마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영국 교회를 대표하는 웨스터민스터 성당에는 요한 웨슬레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서 있는데 거기에는 이들 형제들이 한 말 가운데 세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요한 웨슬레가 한 말이죠. 하나님은 그 일꾼은 장사하시나 사업은 계속하신다. 찰스 웨슬레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임종할 때 남긴 마지막 말.

내게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계셔서 통치하는 것으로 힘차고 간결한 말로 저에게 소망을 주며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거기 계시고 또 앞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날마다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옹기장의 그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온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나무는 가지 끝부터 물이 오른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봄이 되어 나무에 물이 오를 때가 되면 나무는 뿌리에서부터 끌어올린 물을 밑둥부터가 아닌 가지 끝부터 채워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가지 끝으로 갈수록 가늘기에 제일 굵직한 밑둥부터 물을 채우는 것이 경제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요. 하지만 나무는 구석구석 가지 끝부터 물을 채우고 뿌리와 가장 가까운 곳은 가장 마지막으로 물을 채우는 방식으로 온몸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물을 채워 가지 끝에 연두빛 잎을 피워 봄을 일찍 알릴 수 있었던 거죠. 불영과 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구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흐르던 물이 웅덩이를 만나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웅덩이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웅덩이를 모두 채운 뒤에야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마음이 급하다고 웅덩이를 비운 채 건너뛰는 법이 없기에 웅덩이를 채우는 동안 걸음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지 끝부터 물을 채우는 나무처럼 웅덩이를 다 채운 뒤에야 다시 흐르는 물처럼 이 땅 구석구석 우리의 사랑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부르던 말입니다. 또 히브리어로 시온은 사막이란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리도 삼어했던 수도 예루살렘에 왜 하필 사막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해답은 사막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사야서 35장에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간 구원의 역사를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것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죽음의 사막에 물이 솟아나 생명의 샘이 되듯 시온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을 담았던 겁니다. 사막과 같이 황량한 이 세상에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우리들을 생명의 활력이 넘치는 존재들로 바꾸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부패하고 어두워지는 사회를 밝게 바꾸는 비결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에 우리네 삶은 생명으로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혼란과 슬픔에 찬 제자 둘이 엠마오로 가면서 그간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예수님이 같이 계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후에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왜 마음이 뜨거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슬픔에 찼던 제자들처럼 혼란스럽고 혼자인 것 같고 벌어진 일과 일어날 일들로 염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소망이 되시는 주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주님, 때때로 고독합니다. 저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알아채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구하는 제 눈과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18번이나 올스타에 뽑힌 강타자 로드니 카루. 그가 타임지와 인터뷰를 할 때였습니다. 기자가 선수 생활을 하며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이 언제였냐 물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는 매 순간입니다. 그러자 기자는 경기장이 아닌 가정이라는 의외의 대답을 듣고 그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제가 집에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제가 안타를 하나도 못 쳤든 수비에서 최악의 실수를 했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저란 존재를 그대로 바라고 기다려줍니다. 마치 저와 노는 것이 인생 최대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다르죠. 제 성적에 따라 평가도 달라지고 인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곤 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른들도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라고 말이죠. 로드니의 인터뷰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과도 닿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못난 아들인 탕자를 기다린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인데요. 내 모습이 어떻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알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요.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길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흐르는 찬양 가운데 성령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더 그레그 넬슨 싱어스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음 찬양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김도현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바리톤 이승황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이겠죠. 우리도 성령으로 움직이고 성령으로 말하며 성령으로 결정하기 위해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소프라노 장미경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언어와 말로써 그것을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깊고 오묘한 사랑이죠.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박근희의 찬양이었습니다. 사랑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언덕. 찬양의 언덕,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0: 여천평안교회 송익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사람은 세 번의 생을 삽니다. 태생과 일생과 그리고 영생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태안에서 10달, 280일 정도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태중에 있던 아이가 10달이 차면 어머니 태를 떠나 응애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80세를 살던 90세, 100세를 살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일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하죠. 몰랐겠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어머니 태를 떠날 때 이 세상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잘 때면 꿈을 꾸지요.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영혼은 꿈의 세계로 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죽게 되면 몸은 무덤에 가서 누워 있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꿈의 세계가 좋은 꿈인 길몽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한 악한 자들에게 시달리다가 깨는 악몽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생의 세계에도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천국이 있고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데요. 김상호 씨라고 하는 분은 꿈에 지옥을 보고 와서 하시는 말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고 증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가야 합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졌기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신앙인이었던 윌리엄 윌버퍼스는 영국의 악명 높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윌버퍼스는 막대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국회의원이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력과 정치적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수십 년간의 거센 반대와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이웃 사랑을 사명을 붙들고 결국 은퇴를 앞두고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내 재물과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주신 선물이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깊은 영적 부요함을 윌버포스는 말년에 너무나 아름답게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와 삶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조수진의 내 이름 아시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자기 소유를 팔아 남을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 재물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남을 구제하는 것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보물을 담아서 하늘에 두는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한국의 어느 가난한 농촌교회에 홀로 사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자식들도 멀리 떠나고 생계가 막막하셔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사시는 분이셨는데요. 하루는 읍내 장날에 가기 위해 모아놓은 그 작은 돈이 생겼는데 그날 오전 예배 설교 중에 이웃 마을의 화재로 집을 잃은 가난한 이웃의 그 사연을 듣게 되신 겁니다. 권사님께서는 며칠 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아이고 이 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읍내 장날에 나가야 되는데 하시면 고민하시다가 에휴, 자신이 쓰려고 모아둔 돈 전부를 그래 이웃에게 주자 하고 이웃들에게 전달하셨는데요. 목사님께서는 권사님도 쓰시기 부족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었고 권사님은 미소와 함께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썩어질 이 땅에 쌓아두면 뭐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빚진 자들인데 하늘나라 배낭에 이웃을 사랑한 흔적 하나쯤은 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하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여러분,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마음과 소유를 나누는 그 태도가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배낭에 좀 뭐라도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참된 부요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세요. 4세기 터키의 주교였던 성 니콜라스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깊이 아끼는 그런 목자였다고 합니다. 어느 가난한 이웃이 당장 빚을 갚지 못해서 세 딸을 노예로 팔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니콜라스는 자신이 이들을 돕지 않는다면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면서 깊은 밤 몰래 그 집 창문 너머로 금품이 든 주머니를 던져놓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그 가정은 위기를 모면했는데요. 이렇게 니콜라스는 평생 자신의 명예나 재물을 위해 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아픔을 채워주는데 모든 소유를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니콜라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랑으로 은밀하게 베푼 사랑의 손길은 하늘에 쌓이는 참된 부요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누군가를 또 도우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어노인팅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조수아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더 워십 에이블의 주의 이름 높이며.

네, 세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어노인팅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조수아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더 워시베이블의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목회자이면서 작가인 토마스 허프만 목사님이 어느 날 가난한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곳에는 평생 남모르게 자신이 가진 적은 그 재산을 털어서 고아들을 먹이고 병든 이들을 돌보던 한 은퇴한 성도님이 있었다고 해요.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좋은 옷 한벌 사 입지 않고 낡은 집에서 검소하게 살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렵게 사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그 성도님은 낡은 성경책을 꺼내 보이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썩어 없어질 이 땅에 내 통장을 채우는 대신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웃들의 삶에 제 마음과 소유를 흘려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나라 배낭에 보물을 담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저는 믿어요. 그 성도님은 세상을 떠날 때 물질적 유산은 거의 남기지 않았지만 그 성도님이 섬긴 수많은 영혼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거대한 부요함으로 쌓였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움켜쥐고 세상의 안락함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요하고 지혜로운 사람임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윌러브의 공감하시네, AJ 월십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 클래식 콰이어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네, 새 곡이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윌러브의 공감하시네, AJ 워십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클래식 콰이어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시절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영혼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평생 수입의 대부분을 헐벗은이들과 고아들을 위해 구제하는 데 사용했는데요. 웨슬리가 목회 말년에 정산한 전 재산은 낡은 옷 몇 벌과 동전 몇 입 그리고 성경책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세상 기준으로 웨슬리를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웨슬리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마음은 언제나 하늘에 계신 주님과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이웃들에게 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평안히 눈을 감았다고 하죠. 이 썩어질 세상의 보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구제로 하늘의 배낭을 채우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임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시와 그림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송경민의 염려하지 말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별그대 서머 스페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는 성경 신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성도의 인격과 삶에 맺히는 성령의 성품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죠. 하나님을 향한 열매, 이웃을 향한 열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지난주까지 충성이라는 열매 함께 했고요. 이번 주에는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열매인 온유와 절제 함께 합니다. 온유는 강압적이거나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태도를 말하고요. 아홉 번째 절제는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함을 말합니다.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열매니만큼 정말로 이 열매들을 산 가운데 풍성히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름다운 연주 첼로 찬양이었습니다. 전지현 씨의 연주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안산시립합창단의 성경의 열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서머 스페셜 6주간 함께하는데요. 이번 주간이 마지막 여섯 번째 주간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매, 온유와 절제에 함께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온유를 영어로 하면 gentleness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좀 뭐랄까요? 친절한 사람을 젠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온유는 자기를 낮춘다, 괴롭힘을 당한다, 겸손하다란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아나와에서 유래한 온유함이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분냄과 성냄이 없고요. 자비로운 마음과 절제된 평화가 유지되는 온유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이 좀 차분하고 자비롭고 평화로운 사람은 자석과 같이 왜 그 옆에게 꼭 붙어있게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때로는 상황이 또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깊으신 뜻을 믿으며 그것을 감내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온유함과 온화함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0: 얘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2: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 찬송이었어요. 김혜자 피아니스트의 거룩 거룩 거룩이었습니다. 왠지 이 찬송가 들으면 마음이 경건해지면서도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머 스페셜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됐고요. 이번 주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매 온유와 절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유란 성경에서 보면 온유의 성품을 가진 사람 모세와 욥을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발그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내 삶에서 풍성히 맺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 뒤를 꼭 따라가며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도 담고요. 절제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사전에 정보도 없이 또 기대하지 않고 마트에 갔을 때 구매하려던 품목이 특별한 세일을 한다던가 또는 구매한 제품이 1 플러스 1이 되었을 때 혜택에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기분이 매우 좋죠. 마치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세상은 이를 행운이라 부릅니다. 우리의 감사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욕심과 나의 생각에 매여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시는 순간 선물처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귀한 것을 얻은 것이고 손해보았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유익을 얻게 된 것을 깨달았을 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선물 받게 되는 것이죠. 선물과 같은 하루 끝에서 감사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마커스 원십의 주의 장막에서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성신의 주님의 이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포힘의 만유의 주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문소아의 고난 내용은 편의실곡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신델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웅재의 너는 나의 사랑이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희수일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Brighter Day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예수 사랑하심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김범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뉴스송의 Trust His Heart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최근 서울에는요, 탈북민 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사무실이 개소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을 떠나온 주민들이 3만 5천여 명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 일부가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탈북민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국을 배반한 사람이다라고 비난을 하지만요. 그러면서도 북한의 주민들은 나도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부러움의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싶네요. 탈북민분들의 정착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이 정부는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집을 제공해 주거나 학업을 원한다면 대학의 수업료도 이제는 무료로 됐죠. 모든 것을 버리고 몸만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약자로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도 이제는 이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변호사로, 목사로, 또 기자로, 연구원으로 또는 각자의 재능과 꿈을 따라 유학을 가기도 하고 보다 나은 경제적인 삶들을 꾸려나가면서 이 복음 통일 시대를 앞둔 일꾼이 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내일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그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차차한양 함께 하셨습니다.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잖아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탕으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그 행할 힘과 능력 그리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나무칸에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출발할 텐데요. 남북한 전역의 FM과 AM을 통해서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서 오늘도 남몰래 귀 기울여 주파수를 맞춰가면서 리시버를 귀에 꼽고 이불 속에서 지하에서 이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외부의 정보를 얻게 되시는 우리 북녘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복음 통일의 이 사역을 위해서 오늘도 방송이 북녘 땅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또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땅을 떠나와 이곳에 정착하신 탈북민의 신앙 간증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틀 동안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한 시간 꾸며드리겠습니다.

0: 달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강릉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 사건 때 북한에서 내려오셨던, 지금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후에 하나님을 알게 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신 이광수 형제님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 철야 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를 편집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이광수 형제님은 이 남한과 가까운 개성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군인이 되셨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난파되는 간첩이 되셨을까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광수 형제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1: 제가 온 지 벌써 29년이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 저는 고향이 개성 아시죠? 예, 개성 개풍군 묵성리라고, 거기에 저희 고향이 있고요. 저희 아버지는 물고기를 잡아서 김부잣집 올려 바치는 그런 회사 초급당 미사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항상 저희들을 키우면서는 곧게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한테 충성해라.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통일을 이룰 수 있어. 이런 말씀하시면서 저를 다 찾았습니다. 자라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의 소질이 있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 권투와 수영을 잘해가지고 저는 북한 청년 체전 축전에서 와서도 금메달 많이 따가지고요. 우리 고향에서 절 모르면 안 됐어요. 절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렇게 우리 고향에서 절 유명세를 탔고,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던 과정에 80년도 4월 달에 저는 그 15살에 학교도 졸업 못하고 저를 뽑으러 왔대요. 저를 데려가려고 왔대요. 그 누가 왔는데 했더니 북한인은 어릴 때부터 공작원들을 키우거든요. 공작원들을 어릴 때부터 키워서 걔들을 싸움꾼 만들어서 난파시키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높은 사람들의 자녀는 하나도 없고요. 저같이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 뽑아다 해버리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초급당 비서해도 죽어도 되는 자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뽑혀가서 간 곳이 정찰국 정찰병으로 차출됐습니다. 차출돼가지고 그때 병으로 훈련생활 하면서 89년도에 제가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게 지금 뭐냐면, 북한은 병사들을 난파 안 시키거든요. 항상 장교로서 북한은 군관이 여기죠. 군관으로서 자존심 가지고 임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모자선 부대에서 진짜 훈련을 받기 시작하죠. 저는 진짜 훈련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20km 수영을 해야 되고요. 300리 강행군은 모레 20km 지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300리를 뛰었다 와야 돼요. 예. 그래야 되고요. 천리, 3천리, 5천리까지 막 하던 일 했습니다. 이게 제가 모자선 훈련을 하면서 북한 애들이 저를 써보다 보니까 너는 난파시켜도 돼.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1년도에 잠수함 승점엔 안내원으로 승진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난파되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저 임무가 승조원이 아니고 안내거든요. 안내는 뭐 하는 놈들이냐면 바로 육상에서 활동할 애들을 이게 데리고 다녀요. 이게

걔들 움직일 때, 그리고 걔들이 활동할 수 있게 저는 보호를 해줘야 돼요. 내가 죽어서 걔들 보호해줘야 돼요. 이것이 저희 임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승조원 말고 안내팀을 바로 싸움군, 전투원,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네. 싸움 잘한다고. 그런데 전투원을 하려면 이 세상을 알잖아요. 우리 사회를. 많이는 알지 못해도 조금만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북한에서 못 먹고 못 살다가 여기 오면 이렇게 진짜 천국 같은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를 15년, 18년 이렇게 키운 놈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필히 결혼을 시킵니다. 예, 결혼을 시켜서 북한의 처자식을 만들어놔야 이놈은 이렇게 손들 수가 없고 뻥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나올 때는 무기가 있지만 독약을, 극약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독약을 하나 줘가지고 가져다녀요. 먹고 죽더라고. 저를 보고 빨리 결혼해. 나 여자 없어. 여자 없어. 했더니 정치원이 자기 소개해주겠다고 하더니 소개해준 여자가 누구냐면 그 중학교 수학 선생님을 저한테 소개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받아가지고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죠. 결혼하니까 저를 이런 잠잠이 아니고 잠잠 승조원이 아니고 안내주로 승진해서 구단부터 남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해서도요. 처자식을 볼 수가 없어요. 한 달에 2, 3일 요 기회밖에 안 주어져요. 근데 제가 신혼된데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그래서 내려온다는 날짜도 몰랐어요. 밤에 너무 보고 싶어서 포트키를 훔쳐가지고 이 저 도로로 가자면 몇 시간 걸리거든요. 포트키를 훔쳐가지고 저 친구를 깨웠어요. 믿어봐. 오배 가자. 키 있어? 오케이. 빨라. 술 먹고 다 잘 때 우리는 그 친구 태워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죠? 저 아들이 두 살인데 저 왔다고 일어서 노래 부른다고 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김정일, 김정일 치대하는 우리 이런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견했으니까 오 최고다 이러면서 처가 저한테 한 말이 죽을 먹어도 같이 살고 싶대요. 그게 본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충성심을 발휘해서 뭐라 했냐면 배부르니까 그딴 소리 하네 이런 소리 했고 그다음에 야 뭐 가야 되는데 술 하나 안 주냐 했더니 갔다 오시면 편안하게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런 말을 했어요. 이혼해지 안 되겠다 이 말은 이혼해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생이별 됐지만 그렇게 하고 나오고 버스 타고 부대 복귀했죠. 복귀해서 3일 만에 그 다음에 정찰 임무 떨어졌어요. 임무가 떨어지는데 첫째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전국 체전을 할 때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안발. 두 번째로 공군 제18병단 정확히 알아와. 세 번째로 육군 탄약고 정확히 알아와. 네 번째로 해안부대 소초뿐만 아니고 전복조석 정확히 알아와. 이런 임무 받고 거기서 정찰국장 김대시의 보조는 술 처먹고 그다음에 내려왔어요. 9월 13일 새벽 3시에 출발해서 14일 날 새벽에 도착해서 우리 저 북한에서부터 그 강릉까지 내려오면서 15일 날 아침에 이 강릉 해안을 돌면서 촬영 다 하고 침투 지점까지 정하고 15일 날 저녁 침투시켰죠. 9시 반에 침투했고 그다음에 입에는 뭡니까? 수심 60m까지 나가서 착조해놓고 이동식 통신한테는 올려놓고 대기하고 있죠 지금요. 육상조가 들어갔으니까 육상조가 입문 수행하면 그 통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데리러 가서 데려와다가 데리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기다리는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된 날 통신한테 임무 수행 완료 접선하자. 그래서 접선을 하죠. 오케이 간다. 오는데 사실은 북한에서는 떠날 때는 일체 비가 오거나 노을성 파도가 일거나 일체 그런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연안에 오니까 얼마나 파고가 신지 이거 있지 않습니까? 파도와 저하가 무슨 관계냐면요. 저는요 제 개인 산소통이 두 개짜리인데요. 이거 30km입니다. 납벨트 물에 뜨지 말도록 7km 납벨트 찹니다. 저 개인하기 M56 한정 예비산단 2개 권총 한정 예비산단장 2개 수류탄 2개 칼 2개 요새 개인하기거든요. 뿐만 아니고 육상조가 매야 될 산소통 오리발 납벨트 그거 다 내가 들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들은 짐만 해도 120km 넘습니다. 그러면 파도가 치게 되면 제가 팬티만 입고 수영해도 파도가 지금 막 밀려서 죽겠는데 이런 중량을 메고 들고 가다가 파도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훈련받아서 많이 죽었어요. 죽다 살아나왔습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함장이 뭐라냐면 잠수함을 조금 더 연안으로 들어와서 이놈의 심을 저축해서 연안에 쉽게 좀 붙으라고 하겠어.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이럴 때 넣어서

바다 팍 하면 선체 암초가 선체에 확 들어가죠 이렇게. 이제는 갈 수가 없어요. 긴급 부상 해가지고 그 저 배는 물을 채워가지고 저 물 속에 들어가고 물을 불어내면 배가 물 위에 떠요. 긴급 부상하게 되면 고압 공기로 채우고 있던 땐 그 물을 고압으로 불어내거든요. 불어내서 끼어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엔진 돌리니까 뭡니까? 엔진 다 프로펠러 다 망가 먹죠. 그러니까

0: 해상 실패 가자 가고 있는데 근데 뭐 그때 군인들이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도주하면서도 항상 개를 생각했어요. 개. 개가 저를 따라오니까 항상. 그래서 저는 도주하면서도 물로 쫙 받고 산에 붙고 하면서 물도 받고 이러면서 빠졌는데 개가 지지면서 따라와요. 그래서 이런 그 하수도 같은 그 저 시멘트 공물이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풀 가서 꺾어놓고 무기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쪽에서 저는 사실은 종교가 없었어요.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저들로부터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1: 하나님의 진리 등대
2: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잘 몰랐지만 간절한 마음을 어떤 기도를 올렸다는 이광수 형제. 이 대한민국 땅에 간첩으로 내려와 우리 군인들에게 또 경찰들에게 추격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국에는 생포되게 되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이광수 형제에게는 참 힘든 과정이었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장거리 전략 핵보다 실제 운용 가능한 전술 핵을 강화하는 새로운 핵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상선 항로에 합의했으며 선박 운항 구간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6월 경상수지가 49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취업자의 35%를 차지하는 등 노동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벨기에가 도입한 1년 단기 군복무 프로그램에 청년들이 대거 지원하며 6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IMAX와 4DX 등 특수 상영관이 새로운 체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영화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프로야구 전 경기가 사상 처음으로 취소되고 야외 문화 행사도 잇따라 중단되는 등 일상 곳곳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온열 질환과 치안 불안까지 겹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 과학기술도서관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학생들의 이용 기회는 경제력과 인맥에 따라 크게 갈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기존의 장거리 전략 핵보다 실제 전장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단거리 전술 핵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있습니다. 이번 구상은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지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맹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핵 옵션을 마련해 동맹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이른바 핵 우산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채택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술핵은 전장의 특정 군사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무기로 미국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핵 전력을 갖춰야 억지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술핵 운용 비중이 커질 경우 핵무기 사용 문턱이 낮아져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핵 충돌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제기하고 있는데요. 새 전략이 확정될 경우 미국의 확장 억제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새로운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지난 두 달 동안 오만과 기술과 법률, 안보, 환경 문제 등을 협의한 끝에 새 항로에 합의했으며 현재 공동성명 발표를 위한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해상 봉쇄와 군사적 긴장 등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어 선박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로운 항로가 시행되면 기존 임시 항로는 폐쇄되고 선박 운항 구간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운영과 관련한 합의는 이란과 오만 양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외부 세력의 개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양측이 재개방을 위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고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6월 497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상품 수지 역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고 수출은 처음으로 월간 1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SSD, 무선통신기기 등 정보기술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고 석유제품과 철강제품 등 비정보기술 품목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수입 역시 원유와 석탄 등 원자재와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자본재를 중심으로 증가했는데요. 다만 여행과 운송 등을 포함한 서비스 수지는 적자를 이어갔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은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 산업의 경쟁력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면서 우리 경제에 견조한 흑자 흐름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어 금융시장 흐름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55세에서 79세 고령층 취업자가 올해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취업자의 약 35%를 차지하는 등 고령층이 노동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은 약 70%에 달했고 가장 큰 이유로는 생활비 마련을 꼽았는데요. 고령층은 평균 53세에 주된 직장을 떠나지만 실제로는 평균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해 은퇴와 연금 수령 사이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재취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일하는 즐거움과 사회활동을 위해 계속 일하려는 고령층도 늘고 있으며 시간제 근무 등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 과정에서는 나이를 가장 큰 걸림돌로 느끼는 경우가 많아 고령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노후 소득을 뒷받침할 제도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뒷받침할 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벨기에가 안보 강화와 병력 확충을 위해 도입한 1년 단기 모병 프로그램에 청년들의 지원이 몰리며 6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벨기에 국방부는 500명 모집에 3,248명이 지원했으며 선발된 인원은 이달부터 10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6회 공군 부대

대대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국방부는 전국의 청년들에게 직접 입대 안내 서한을 보내고 월 2,0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330만 원의 급여와 숙소를 제공하는 조건을 제시했으며 지원 절차와 복무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왕세녀를 비롯한 국가 지도층의 군복무 사례도 젊은 층의 관심을 높인 요인으로 꼽혔는데요. 벨기에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2만 4천 명 규모의 상비군을 오는 2035년까지 3만 4,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1년 단기 모병 규모도 앞으로 연간 1천 명 수준으로 늘릴 전망입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결과가 젊은 세대의 안보의식 변화와 군 복무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영화관이 단순히 영화를 보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IMAX와 4DX, 돌비 시네마, 스크린 X 등 특수 상영관의 인기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특수상영관 관객은 약 29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으며 최근 개봉한 영화들도 특수상영관 좌석이 연이어 매진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특수상영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몰입감과 현장감을 즐기고 이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공유하면서 영화관이 하나의 체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극장들도 일반 상영관은 줄이는 대신 특수상영관을 늘리며 수익성을 높이고 있지만 특수관 흥행이 할리우드 대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국내 영화에서도 특수 상영관에 적합한 콘텐츠를 확대해 새로운 관람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며 영화관의 경쟁력도 체험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프로야구 전 경기가 사상 처음으로 취소되고 궁궐 수문장 교대식과 거리 공연 등 야외 문화 행사도 잇따라 중단되는 등 일상 전반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지난주 사흘째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고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오르는 등 또 일부 지역에서는 40도에 육박하는 기온도 기록이 됐습니다.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와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늘고 있고 소방청은 화재 위험 증가에 따라 전국 화재 위험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 근로자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한편 북한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생계와 건강, 안전을 동시에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무더위를 무릅쓰고 경제활동에 나섰다가 온열질환과 범죄 위험에 동시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장사에 나선 주민들이 한낮 폭염 속에서 길거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주변 주민들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낮 더위를 피해 새벽이나 밤에 이동하는 주민들이 늘면서 이 시간을 노린 강도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민들은 국가 차원의 응급구조체계나 치안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최소한 순찰이라도 강화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폭염과 생활고, 치안 불안이 동시에 겹치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국가의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마지막입니다. 북한이 과학기술 보급 거점이라며 각지에 과학기술 도서관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 이용 기회는 학생들의 경제력과 인맥에 따라 크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은 늘고 있지만 집에 컴퓨터가 있어 사용에 익숙하거나 도서관 직원과 안면이 있는 학생들이 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컴퓨터를 접해볼 기회가 적은 학생들은 자료 검색조차 어려워

도서관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직원과 친분이 없는 학생들은 이용 시간도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은 컴퓨터와 개인 교사를 통해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우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정보 접근 기회와 학업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북한이 과학기술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과 정보 접근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교육 기회 역시 가정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10월 10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남한과 북한은 대체로 하늘이 맑거나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2도에서 2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 지역은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 26도, 세종 25도, 강릉 22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6도, 세종 34도, 강릉 30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와 제주도, 경상도 지역은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제주 27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35도, 제주 34도, 광주 33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 맑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평양 27도, 신의주 26도, 개성 24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33도, 개성 32도로 예상됩니다. 반면 함경도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 25도, 청진 24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30도, 청진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북부와 서해 중부의 하늘은 맑겠고요.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서해 북부와 중부, 남부, 남해 서부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상 10일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오늘도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꼭 의지하시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더 알기 원하신다면, 또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가능하신 한 편지나 엽서를 꼭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6771 성도님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여기는 광주입니다. 전국에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듣고 계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도 이 시간에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죠. 또 새벽녘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요. 남북한 모든 성도님들이, 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런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이런 은혜의 사연들 계속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제작 진행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하루를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이는 믿음의 순수함, 곧 불로 련단되어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찬송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마음이 지쳐 무너질 것 같을 때가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하나 되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하루, 그런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눈을 들어 산을 보니였고요. 이어진 찬양은 빛의 사자들이여 그리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건 그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겠지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며 믿음을 구하며 구원의 확신함 가운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함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북한어 성경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을

일주 여호와께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길 때,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믿음과 기쁨과 사랑과 소망을 누리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리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상을 주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상 갖고 오신데 우리들 주시려고. 난 기대가 돼요. 나한테 무슨 상을 주실까? 첫 번째 상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래서, 두 번째 썩지 않는 면류관, 세 번째 즐거운 면류관, 네 번째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영광의 면류관을

0: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래서 세 번째 성도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매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추상적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포함되어 있지요. 거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게 뭔가, 그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물질적 소망, 육체적 소망, 이 세 가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육체적 소망,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아 그렇지, 내게 부족한 것이 없지. 두 번째로 여기요, 보지 못한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한 거,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어. 세 번째로 믿음의 절대 유익이 있죠. 율법은 간수라 그랬어. 모학성생이라 그랬죠. 그러나 믿음은 성도들에게 절대 유익한 필요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서 기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용호는 총이버 가사가 있는 찬송 후에는 연주 찬양까지 만나보셨고요. 계속해서 목마른 내용은 서울 바합장단의 목소리로 임재청 씨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두 곡의 찬양 우리 주님께 더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우리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는 은혜를 듣는 시간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 3년차 우리 목선을 타고 해주에서 이곳으로 일가족이 함께 건너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정착 3년차면 그리고 봄에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지금 사계절을 세 번씩 경험을 다 하시고 네.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0: 아, 예.
1: 그만큼 그 일상이 너무 궁금한데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요, 그러면?
0: 아, 주말이야 당연히 교회 저희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1: 네.
0: 은혜도 받고
1: 예. 가족이 다 같이 교회 가시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지금은 그러면은 가족이 아내분이랑 네, 아이랑
0: 4인 가족이죠. 그러니까 2살, 4살 잡히는 딸 두 명에
1: 네.
0: 그리고 제 아내 그리고 저 이렇게 네 가족이 함께 교회 가죠.
1: 네 살이면 목선에서 그 아이도 함께 했던 거.
0: 아, 그러니까 당시에 설명을 못 드린 이야기인데 제 아내가 탈북 당시에 임신 네. 6개월 차 될 때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1: 아.
0: 여기 한국에서 그 교육 기간인 하나원에서
1: 네.
0: 아기를 출산을 했고요.
1: 어머.
0: 첫째 아기를. 예. 지금 만 3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네. 예.
1: 어디서 태어났냐 물어보면 하나원에서 태어났어요.
0: 하나원에서 태어나 가지고 아무튼 뭐 임신을 북한에서 해 가지고 거의
1: 세상에.
0: 뭐 출산 가까워서 탈북을 해서 가지고요.
1: 네.
0: 제 그 아기도 탈북민이라고 믿었었거든요. 또 하나원의 담당자분들도 탈북민이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1: 네.
0: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사회 나와서 주민증을 만드는데 우리 아기는 대한민국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1: 아~
0: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 어머.
0: 그러면서
1: 네.
0: 그 장난기 좀 심하다 보이는 그 아저씨였는데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이력시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야 돼 하면서
1: 네.
0: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1: 네.
0: 나중에 북한 갈 일 생겼어. 그럼 이력시하고 와이프는 북한 사람이야. 근데 애들은 한국 사람이야. 애들은 못 가. 그러시더라고요.
1: 아, 태중에는 인정이 안 되는군요.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뭔가 저는 그냥 스쳐 생각나는 게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뭐 학업 진로 할 때 혜택이 많으시잖아요.
0: 네.
1: 아이는 그냥 이제 고스란히 수능까지 보고 다 시험 보고 하겠네요.
0: 네.
1: 일반 전형으로 해가지고.
0: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탈민 분들이 여기에 뭐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장학금은 좀 무료라는 이야기를
1: 맞아요,
0: 들었었어요.
1: 맞아요.
0: 근데 우리 아기들은 거기 해당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1: 이곳에 와서 언어도 이제 여기서 서울에서 지금 살고 계신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서울
0: 네.
1: 친구들이네요.
0: 그렇죠.
1: 고향이
0: 뭐 얘들은
1: 서울이네요.
0: 뭐 고향이 서울인 거죠, 뭐 그냥. 예.
1: 그러면 지금 그렇게 4인 가족해서 교회도 지난 주말에 같이
0: 네.
1: 다녀오신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아이 데리고 교회 다니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0: 네, 좀 많이 필요하긴 한데요. 또 뭐 교회에서도 또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교회가 그 36개월 미만 아기들 부모님들 차량은 교회 주차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까지 그냥 교회 주차장까지 그냥 뭐 차가 들어가고요.
1: 네.
0: 또 그러니까 바로 엘리베이터 타면 되고 그래서 많이 편리한 뭐 혜택을 받죠. 뭐.
1: 네.
0: 또 북한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했었던 일들인데 북한에서는 애기를 낳았다고 누군가가 뭐 칭찬을 해주거나 뭐 어떤 혜택이 있거나 배려가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도 북한에서는 그냥 다 괄치똥이에요. 그냥 어딜 가나 이랬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애를 낳았다고 그냥

0: 보는 사람마다 특히 어르신들은 애국자시라고 이런 얘기 해주시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사실 내가 좋아서 낳은 애기인데 나보고 애국을 했다고 하니까 그 말씀만으로도 많이 위로가 되고 또 교회 나가면 교회에서도 그냥 네. 지금 어린 아기들 두 명 데리고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목사님께 정말 담임 목사님께 최고의 네. 사랑을 또 받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네. 멋진 분들께서 다 사랑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엄청 감격하고 네.
1: 사실
0: 감사하죠.
1: 네. 지금 옆에는 안 계시지만 지금 밖에 아이랑 같이 오셨잖아요.
0: 아, 제 아내가 밖에 있습니다.
1: 네. 아이가 얼마나 또 아버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진짜.
0: 감사합니다.
1: 둘째 아이가 같이 왔는데 근데 이렇게 여기서 육아라는 게 그게 국제사회 어딜 가나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곳에 오셔서 정착하기도 바쁘실 텐데 오시자마자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까지 지금 하고 계시면은 육아 전쟁이라고도 할 정도로.
0: 아, 예, 그렇죠. 현재로서는 뭐 제가 좀 자기 개발을 좀 열심히 하느라고 뭐 네. 지금 조경 기사를 배우고 있어요.
1: 조경 기사가 우리 북한 주민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0: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조경하면 조경은 나무 모든 식물과 연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식물 정원이나 이런 것에 북한에서는 사실상 한 치의 땅이라도 곡식을 심어서 먹고 사는 게 귀해가지고
1: 네.
0: 뭐 옥수수 심어야 되고 뭐 벼를 심어야 되고 콩을 심어서 네. 먹고 사는데 이바지를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우리 한국에 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관상같이 경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정원이나 공원에 북한에서처럼 북한에는 가능하면 돈 되는 식물을 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일나무, 과실이 달리는 나무를 심어서 과실을 판매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1: 네.
0: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아니고 보기 좋으면 다 되더라고요, 그냥.
1: 그렇죠.
0: 예, 그래서
1: 그 주택단지 사이에도 예쁘게 조성을 해놓고
0: 예.
1: 도로 변에도 해놓고
0: 네.
1: 공원도 도심 중앙중앙 해놓고 이 조경이 필요한 데가 정말 많잖아요.
0: 네, 한마디로 조경하면 이 전체적인 식물을 조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1: 네.
0: 또 뭐 그뿐만 아니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건축도 같이 포함이 돼요.
1: 예, 그쵸,
0: 그래서
1: 그쵸.
0: 네. 이걸 보면서 엄청 놀랐고 북한에는 조경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조경이 뭔가 했댔어요.
1: 네.
0: 아무쪼록 이렇게 풍요로울 수가 있지 정말 정말 놀랍습니다.
1: 예. 사실 조경이 여유로운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마음들로 인해서 나온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죠.
0: 예.
1: 북한 주민분들에게는 뭐 금강산, 묘향산 조경 정도면 이해가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동상 있는 그 거기
0: 네, 동상 근처에는 뭐 나무를 좀 심으니까요.
1: 네, 가꾸고 네. 막 하지 않을까요?
0: 네, 그 느낌이 조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아무쪼록 제가 지금 조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 아내가 혼자서 그냥 독박 육아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아내에게도
1: 세상에.
0: 좀 미안한 마음 듣고요, 그냥. 네.
1: 와, 아 근데 그 저는 아직 육아를 해보지 않아서는 듣기로만 많이 들었는데 뭐 월마다 나라에서 대주는 그런 것들도
0: 맞습니다.
1: 있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북한에서부터 이게 또 그런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아기를 낳으면은 전부 다 그냥 부모의 책임이거든요. 그냥 부모가 애를 잘 키우냐 못하냐에 따라서
1: 네.
0: 애가 밖에 나가서 정말 뭐 거지처럼 뭐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축에 먹이고 주눅이 들어서 사는 애들도 있고 대부분의 애들이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당 간부의 자식들이나 정말 돈 많은 부자네 자식들인 경우에 정말 금수저로 태어났어야만이 인간 대접받고 그렇게 살았었죠. 그런데 북한은 그나마 아무리 애를 키우기 힘들지만은 결혼을 하면은 최소한
1: 네.
0: 한 명은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인식이 좀 확실하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한국에 와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애를 낳아서 키우는 거는 응당한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애를 낳았거든요.
1: 그러니까 의무처럼.
0: 의무처럼
1: 네.
0: 맞죠. 예. 그랬는데 이게 낳고 보니까 뭐 처음부터 누군가한테 애를 뭐 키우는데 도움을 받을 이런 마음을 먹고 낳은 건 전혀 아닌데
1: 네.
0: 애를 낳은 순간부터 애들에 대한 수당이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육아 수당 부모님들이 애를 육아하는 육아 수당도 주고요. 그리고 애를 낳았다는 것만으로 그냥 애한테 지급되는 돈인 것

0: 같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서울시 기준으로 태어나서 12개월 동안은 월 100만 원씩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13개월 차부터 24개월까지는 50만 원으로 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2년 동안에 네. 이게 첫 해는 100만 원, 두 번째는 5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구조인 거죠. 그 외에 별도로 부모 수당 10만 원씩은 또 따로 나와요.
1: 아, 진짜요?
0: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정말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정상적인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1: 네.
0: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애를 키우면서 이게 어떻게 애를 키우지? 당장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고민도 있었고 처음에는 애를 낳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장에 노가다를 하고 그냥 현장 다니면서 그냥 건설 일도 하고 막 했었거든요. 그렇게 한두 달은 그렇게 일을 했었어요.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 생활비가 그래서 뭐 충분하진 않지만 뭐 넉넉하진 않지만 그만하면 먹고 살만하게 국가에서 애들 관련한 그런 지급을 해주니까 당장 내가 무슨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네.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도 지금에서는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서 나도 기술직으로서 일을 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요.
1: 네.
0: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엄청 잘 돼 있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되게 놀랐죠. 그래서 야 이만큼이면 북한 주민들 같으면은 애를 네. 다섯도 낳아서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북한 주민분들도 출산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기사에서 네. 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출산율이 최근에는 많이 낮아졌었어요.
1: 네. 네. 그래서 이곳 대한민국에서도 출산이 두 명이면 다자녀.
0: 네.
1: 다자녀라고 해서 다자녀 혜택도 참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출산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근데 그만큼 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런 흔히 뭐 숨통이라고 할까요?
0: 네.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한 명은 낳아서 키워야 한다. 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 명은 일단은 낳았는데 이 잘 돼 있는 혜택 덕분에 욕심이 생겨서 하나 네. 더 낳자 해서 둘을 낳았습니다.
1: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교회에서도 함께 하는 은혜 가운데 또 어여쁜 4인 가족을 이루셔서 이곳에서 정착해 살아가고 계신데 그리고 또 일억경제님이 갖고 있는 조경에 대한 꿈도 있잖아요.
0: 네.
1: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일가족이 함께 목선을 타고 3년 전에 이 땅에 첫 발을 내딛은 김일억경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험한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바로 주 하나님을 믿는 그 일뿐인 줄을 믿습니다. 한숨과 탄식, 한탄밖에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꼭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에서 가장 선하고 완전하며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 우리 주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리면서 1부는 인사드리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장 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의 욕심과 정욕을 위한 우리의 걸음걸음 그 여정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꿈을 쫓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 십자가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꿈을 쫓아 오늘도 그 걸음을 내딛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잠언 3장 6절의 말씀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번씩 선포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평양에서 근무하다 지금은 남한 정착 10여 년차인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와 함께하는 오늘의 내 돈 내 산 만나봅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더위를 이기는 에어컨의 내 돈 내 산을 함께 살펴보기도 했고요.
1: 네.
0: 여름나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했었는데 오늘도 특별히 또 여름에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소소한, 네, 대표님만의 어떤 그런 내 돈 내 산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지난 15일 냉동 블루베리 3kg에 25,000원이 결제됐습니다.
0: 블루베리 3kg에 25,000원을 결제하셨어요, 대표님.
1: 네.
0: 일단은 북한에서도 블루베리를 블루베리라고 하나요?
1: 아니요, 처음 듣는데.
0: 네.
1: 근데 보니까 블루베리가 대한민국에는 인기 과일류에 속해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근데 와서 보니까 북한에서 먹던 들쭉하고 같은 거예요.
0: 들쭉.
1: 들쭉. 근데 북한은 들쭉이면 백두산 주변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거거든요. 열매인데 농무도 같아요. 근데 크기가 있잖아요.
0: 네.
1: 블루베리는 좀 더 크고 북한의 들쭉은 조금 작은데 북한끼 더 달고 더 맛있긴 해요. 근데 같은 품종은 맞더라고요.
0: 들쭉하면은 들쭉 술이 북한에서 참
1: 맞아요.

0: 알고 있어요.
1: 유명하죠. 근데 그런 들쭉이 한국에서는 블루베리라 해가지고 그게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외국에서 다 사 들어오잖아요. 이게
0: 네.
1: 수입산이잖아요. 근데 그게 수입산인데 다 냉동을 해서 파는 집도 많아요. 그러니까 생과일도 파는 게 많지만은 냉동한 게 많아요. 저는 이번에는 그 냉동한 걸 샀거든요.
0: 그러면은 들쭉이라는 열매를 보신 분은 백두산 인근에서만 열리니까 뭐 그 인근에 계신 분들만 주로 또 보시겠어요?
1: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향이 이제 양강도 해산시가 고향이었으니까
0: 네.
1: 저희는 중학교 때 한 번 이제 한 달 동안 들쭉 따기 동원을 나가요. 학생들이.
0: 아. 동원까지 나가요?
1: 엄청 먹어요 그걸. 밥 먹는 게 밥 주는 양이 배고프니까 둘죽 따면서 계속 그 둘죽을 먹어가지고 입이 다 새파래지고 그때는 막 이 치아가 다 새파래진 거예요. 압력감들 해가지고. 네.
0: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들쭉이 야생 블루베리라고도 부른대요.
1: 맞습니다. 그렇죠.
0: 그래서 일반 블루베리보다 항산화가 5배 이상 작용을 해서
1: 거예요.
0: 건강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이곳에 오셔서 블루베리를 그렇게 즐겨 드신다고요?
1: 아, 중요한 거는 지금 여름이 되니까 항상 더울 때는 우리가 더위를 어떻게 견딜까 하는 생각이 전번에 에어컨 이야기도 했잖아요.
0: 그쵸.
1: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여쭤볼 때 그 팁이 뭐냐, 더위를 막는 팁이. 그때 제가 깜빡고 이야기를 못 해가지고 야, 이걸 내가 왜 말 못했지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0: 네.
1: 냉동 이제 우리가 보면 블루베리 북한 말하면 들쭉이잖아요. 그걸 생과일도 파는 게 있지만은 냉동해서 1kg짜리 포장인 걸 파는 게 많습니다.
0: 더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1: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한 달에 한 3kg만 사면 냉동한 걸 그 냉동고에 넣었다가 조금씩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사발 있죠. 사발이 이런 사발 보울이다가 그러니까 북한 말은 북한이고 국사발쯤 될 거예요. 그 정도 사이즈 되는다가 블루베리를 한 다섯 숟가락 정도 넣고 거기다가 요구르트 있잖아요. 요구르트는 북한에서도 좀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저 우유 가지고 거기다가 요구르트 균을 유산균을 넣으면 그게 이제 일정하게 발효돼 가지고 막 꿀 같은 그런 이제 좀 찐득찐득한 그런 이제 우유 제품이잖아요. 요구르트가.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이제 이자처럼 그 블루베리 냉동하다가 한 세 숟가락 혹은 네 숟가락 넣으면 그 찬 블루베리하고 이제 같이 섞이면서 그러면 그게 또 이제 얼어요. 같이 동시에 같이 얼어가지고 엄청 먹기 좋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냉동 블루베리 요구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스무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는 외래니까 생소하지만은 진짜 시원하게 먹고 그게 이제 에어컨 바람에 우리가 피부만 차지는 게 아니라 이걸 먹으면 안에 속으로 들어가서 안에 몸 안에도 다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래서 이번도 여름이 되면 우리가 계속 이거 해 먹습니다.
0: 그 들쭉을 조금 흔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볼 법도 한데 북한에 냉동실이 있나요?
1: 그러니까 냉동고, 그러니까 냉장고가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0: 네.
1: 전기가 좀 오지 않아 문제인데 전기 잘 오는 집들은 거기다 할 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구르트가 북한은 흔하지 않거든요. 북한도 옛날에 요구르트를 생산했어요.
0: 오.
1: 일반 주민용이 아니고 13자 축전이라고 해가지고 1989년도 있잖아요. 그때 일본에서 다 장비가 들어왔어요. 설비가. 그래서 이제 요구르트를 만들어가지고 팔았는데 그때 판 요구르트가 맛은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요구르트가 생산은 되지만은 일반 주민은 못 먹고 평양도 아마 고위층이나 공급 대상으로 해서 아마 줄 겁니다. 아마 이게.
0: 네. 그러면은 당시 우유로도 대체가 안 될까요, 대표님?
1: 우유가 대체가 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우유가 얼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게 좀 액체니까. 근데
0: 맞네요.
1: 이 요구르트는 꼴죽꼴죽한 그 꿀 같은 그런 이제 그런 이제 그 끈기 정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같이 막 이제 얼어서 막 엉켜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블루베리 얼었던 그 냉기가 그대로 이제 요구르트에 씌워져가지고 숟가락으로 몇 번 이제 굴리면 다 골고루 이제 입혀져요. 그걸 이제 먹죠.
0: 근데 이게 이렇게 제철에 먹는 과일이 주는 그때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지 맞습니다.
0: 블루베리도 6월부터 8월까지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제철이잖아요. 아마 북한에서는 들쭉이 좀 가을쯤에 재배를 하는 과일이라고는 들었는데
1: 가을입니다. 맞습니다. 가을입니다.
0: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북한에서 즐겨 드시던 과일은 있으세요?
1: 북한은 한국

0: 것처럼 가일이 흔하진 않아요. 특히 이제 북쪽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과배 네. 같은 게 그저 기본이었고 그러다 최근에 중국이 이제 밀수하면서 바나나나 뭐 그다음에 뭐 파인애플이나 이런 게 수박도 그렇고 네. 들어오긴 하더라도 흔하진 않죠. 거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래서 흔히 먹으면 사과나 배 같은 게 제일 흔하고 복숭아도 좀 있고 뭐 이렇게 먹긴 하는데 근데 한국은 너무도 다양하잖아요.
1: 그렇죠.
0: 과일 종류가 많고 특히 한국은 북한이 없는 뭐 귤, 그러니까 천리향 뭐 이런 그런 것들 북한이 없는 거거든요. 제주도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에는 열대 과일들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1: 네.
0: 이름 다 부르려면 끝이 없죠. 한번 그 과일에 관련된 것도 좀 앞으로 좀 북한 주민들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저희는 종류도 말씀하셨는데 네. 토마토. 네. 토마토 하나만 해도 방울토마토
0: 그렇죠.
1: 그리고 대추토마토가 네. 뭐 다양하죠. 달달한 토마토도 있고 짭짜리 토마토라고 해서 중간 크기도 있고
0: 그리고 색깔이 빨갛지 않고
1: 네.
0: 또 어떤 색깔은 그 가지 색깔 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1: 이렇게 하나를 계량해가지고 먹는 경우도 참 많은데
0: 네.
1: 근데 이렇게 대표님의 얘기를 일상 중에서도 듣다 보면 이곳에서 과일을 참 많이 즐겨 드시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저는 아침에는 무조건 이제 사과를 반알은 또 무조건 먹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당근하고 섞어서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믹스를 갈아가지고
1: 와.
0: 예, 그 우유를 좀 섞어서 같이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오미자를 지금 작년에 또 제가 그 가지다가 즙을 해놨잖아요. 그 오미자를 조금 넣어서 먹으면 또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과일은 정상적으로 먹죠,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네. 과일 자체가 뭐 가격 비용 자체가 너무도 많고 뭐 부담되지 않은 가격들로 많이 팔고 있으니까. 그래 참 이게 한국에 와서는 정말 북한에서 1년 동안 먹었던 그러니까 북한에서 한 10년 먹었다 치면 그 10년 먹은 과일을 한국에서는 한 달도 안 돼서 다 그 정도를 먹는 것 같아요, 과일을.
1: 여기서는 어느 식당을 가도 후식으로 자주 내주기도 그렇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0: 네.
1: 3kg에 25,000원이면 이게 뭐 달러로 따져도 시급으로
0: 그렇죠,
1: 따져도
0: 네.
1: 뭐 1시간이면
0: 네.
1: 아니면은 2시간이면 금방 또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인데
0: 네.
1: 이런 얘기를 할 때면 어쩔 수 없이 남과 북 사이의 그 간극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그 내 돈 내 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되는 게 북한하고 비교가 돼야 되는데 비교가 안 되니까요. 이게 너무도 북한 주민들한테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하면 네. 제가 북한 있을 때도 그때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영문 책에 한국의 교수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교수들의 인건비에 대한 게 한 달에 6,000불 소리가 옛날 그때, 그것도 90년대 그때 제가 듣고 놀랐어요. 그때는.
1: 네.
0: 한 달에 6,000달러 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뭐 대한민국 거의 뭐 그런 사람 꽤 많거든요. 이게. 근데 그래서 그거 놓고 봤을 때도 지금 놓고 보면 정말 북한 주민한테 우리가 이 가격을 말할 때는 좀 조심스러워져요. 왜냐면 아, 저렇게 비싼 걸 저렇게 먹어 하는데 실제 우리는 우리한테는 비싼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이자처럼 블루베리가 25,000원이면 3kg면 그게 작은 양은 아닌데 25,000원이면 1시간이나 뭐 그래야 한두 시간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참 이게 남북한 차이가
1: 네.
0: 이 가격 비교를 봤을 때도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오늘의 이 블루베리를 준비해 주시면서도 북한 땅, 고향 땅을 생각하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아, 맞습니다. 제가 이 내용 가지고 오늘 생각해 보면서 참 이게 블루베리 먹을 때는 그거 진짜 달잖아요, 어떡하네.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이 음식 자체가 몸 안에서 이제 입 안에서부터 달큰한 그런 느낌이 가면 그때 네. 기분이 얼마나 상쾌합니까? 근데 이 말씀 중에도 이제 달고 단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많아요, 말씀들이.
1: 네.
0: 그 중에 하나 또 오늘 보니까 시편 119편의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나이다. 아멘.
1: 아멘.
0: 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한국 와서 사는 삶은 정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달디단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입도 이렇게 왜 이렇게 달디단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좀 오늘 좀 예, 찾아봤습니다.
1: 참 새콤달콤 네. 달디단 그 맛으로 블루베리를

0: 포함해 무수한 과일이 있지만
1: 네.
0: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과일들이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우리 입을 잠시 즐겁게 하는 과일도 너무 좋지만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달디단 말씀이 북녘 땅에 들어가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면서
1: 네.
0: 김 대표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의 복음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남과 북의 성경으로 각각 한 번씩 함께하는 동안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읊조리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셨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 오늘의 복음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묵상하시고요. 찬양 후에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야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북한에서 온 주경배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21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쓰는 양력 역서의 기원전 기원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태어나신 날을 기준으로 나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처녀인 마리아라는 유태 여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0세부터 3년간 공생애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의 한줄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부르시고 동행하신 열두 제자 중 가장 먼저 제자 삼으신 베드로에게 물으신 말씀과 대답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두운 곳에서 심혈을 기울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당신은 어려서부터 김씨 그분들은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먼저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모두 차단되고 유일하게 위대하신 그분들에 대한 지식만 허용되었습니다. 오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방송을 듣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충성된 믿음의 제자인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서슴없이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대라는 뜻의 시몬이라는 그의 이름 대신 너는 베드로라. 바위 같은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바위, 즉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는 칠골의 강씨 집안에서 태어난 강반석도 그 뜻에서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 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 고백과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이기고 다스립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듣는 귀가 열린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 곧 복음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새로운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그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받아 누리기 원하시면 지금 저와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나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영생을 선물해 주신 은혜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인간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에 빠져 살던 그 길에서 돌이키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8월 10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4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이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하늘이 맑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로 서해 북부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강건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의 예배도 잘 들으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우리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않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시며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시리라고 하셨죠. 이 말씀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날

추후 2026년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백성의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0: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오늘 이 에스겔 38장의 이제 말씀은 곡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곡은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20장 8절을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을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겠다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항상 이 지명을 이제 비유와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죠. 바벨론 그러면 이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 곡도 그렇습니다. 이 곡은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이 곡을 배경으로 하죠. 자, 그래서 계시록에는 7절에 천년이 참에 이 천년이라는 것도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천년을 가리키는데 이 천년이 탔다라는 건 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합니까? 왕으로 고백합니다. 왕. 왕이신 그리스도.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시대. 이 시대를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시대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상 통치.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지금이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천상의 통치 시대. 이거를 천년 왕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하시다가 이 세상에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천상 통치가 끝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때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내려오실 때 주님의 재림 때 마지막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 이 땅의 사방 백성들을 사탄이 모아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 하나님을 향하여 싸움을 붙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곡과 마곡은 에스겔에 나온 이 곡, 마곡이라는 말은 곡의 왕 이런 뜻입니다. 곡과 곡의 왕, 곡과 마곡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들을 미혹해서 사탄이 미혹해서 싸움을 붙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핍박하는 대핍박의 시대가 마지막에 잠깐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탁 없앤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통치하시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곡이라는 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항하는 저항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고 많은 백성들을 핍박하는 핍박의 대적 세력을 곡과 마곡, 마곡은 곡의 왕, 곡과 곡의 왕 이렇게 되는데 요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곡, 이 곡이 어디서 왔느냐?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환상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다시 38장으로 가시면 이 에스겔 38장은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곡이 나오는데 여기 곡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말해라 그러죠. 곡. 여기 이제 곡이 나오는데 곡이 마곡당 로스 메섹 두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이렇게 하는데 튀르키예 쪽에는 흑해 남동 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곡은 누구냐면 여러분 창세기 10장으로 가시면 2절에 야벳의 아들로 나오죠. 10장 1절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족속입니다. 셈, 함, 야벳. 자, 이 세 족속 중에 야벳의 족속입니다. 이 야벳의 족속이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 디라스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둘째로 누가 나오냐면 마곡이 나옵니다. 마곡. 셋째 마대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걸레자루 마대. 그런 마대 말고 다른 마대인데 여기 고멜, 마곡, 마대. 요 마곡, 마대. 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튀르키예 북쪽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사는 사람들인데 여기 이제 마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곡은 이 야벳의 일곱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 살던 사람들을 이제 스키타인이라고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섹 두발 왕 곡에게로 하나님께서는 2절에 에스겔에게 너는 그들에게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그럽니다. 자,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이거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정적인 예언과 심판을 선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향한다라는 건 공식적인 하나님의 선언을 이야기할 때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그러죠. 법정적인 선언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구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이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갖고 칼을 잡은 무리와 그와 함께한 여러 나라들 5절에 바사, 페르시아, 구스, 애굽, 붓, 그 주변 나라, 고멜, 모든 때,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모든 때와 함께 너를 다 끌어내릴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 바로 이 곡을 향하여, 마곡, 곡과 마곡 하는데, 이 곡, 곡에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오냐 하면, 이 에스겔서의 흐름을 보면 37장 다음에 오거든요.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37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를 향해 선포하라 그러고 그 선언을 듣고 정말 막 뼈들이 움직이고 심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37장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 나서 15절부터 28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그러니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역사를 이루겠다고 그러시죠. 16절에 막대기 하나를 가져와서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얘기하시면서 7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하나가 되게 해라. 다른 말로 하면 통일이 되게 할 거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3절에 이들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이들을 정결하게 하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신 후에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새로운 언약, 새 언약, 26절에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저 곡들에 대하여, 곡과 마곡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너희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심판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그들의 아가리를, 사전에 갈고리로 아가리를 깬다. 여러분, 갈고리로 아가리를 깬다라는 건 뭐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물고기를 잡을 때 이제 아가리를 갈고리를 이렇게 깨서 잡은 걸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리워야단,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의 세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 시대를 향한 예언인 동시에 그 초역사적인, 만약에 이 역사가 다윗의 왕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새로운 다윗 자손의 왕으로 오신 분 이후에 일어날 예언이라면 에스겔 시대를 뛰어넘는 장래까지를 바라보는 초시간적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큰 대적의 세력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만년에 얘기하죠. 만년이라는 건 영어 성경에 latter yea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해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몇 년, 뭐 이런 마지막 세월들이죠. 그때 내가 명령을 받고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올 텐데, 그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고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자, 포로에서 돌아와서 평안히 있는데, 내가 올라와서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 광풍같이 이르고 땅을 덮을 것이다. 자, 그래서 회복해서 돌아온 백성들을 대적하여 치는 큰 대적의 세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대적하는 세력이 나중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생각하면 여러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같은 시리아의 대적들이 있을 수 있고, 그때는 성전도 완전히 짓밟히고 유린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세워져서 막 돼지피를 성전에 뿌리고 막 대반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유린하는 역사가 이제 언제 일어나냐면, 로마 제국의 침공으로 또 한 번 이스라엘이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의 세력은 단순히 역사상의 한 특정한 시점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기보다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세력으로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식도 특정한 역사의 한 지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 가운데 나타날 상징적인 이 사건으로 계속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자, 이 악인들, 악한 세력들의 특징은 뭐냐? 생각이 많은데 선한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생각만 한다는 거죠.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평원의 고울, 평원에 세워진 평안한 고울들이죠. 거기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들이 사는 것.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오랫동안 평안 가운데 사는 백성들에게, 야, 저놈들을 빼앗아 가야겠다. 그래서 굴로 가라가지고 12절에 물건을 겁탈하고 노략하리라 그러면서 손을 들어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 예전에는 황폐했지만 이제는 다 포로 가운데 돌아와서 사람이 거주하는 땅 가운데 여러 나라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자, 이제 치려고 마음을 먹을 그때에 드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변에 많은 부유하게 사는 나라들이,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고 짐승과 재물을 빼앗고 물건을 크게 약탈해 가고자 하느냐? 물어본다라는 거죠. 이 악한 의도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눈치채고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도 마지막에 그의 백성을 괴롭히고 탈취하려는 악한 세력의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를 하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평안하고 때로는 안정되고 때로는 감사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뒤흔들려고 하는 끊임없는 악한 세력의 뒤흔드는 공격과 뒤흔드는 이 영적인 이 싸움과 씨름이 계속해서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또 주를 향해 잘 서려고 몸부림치려고 할 때 이런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면은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났다. 이 곡과 마곡은 하여간 마음의 생각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잡아뜨려가지고 이익을 얻을까. 이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 이 곡과 마곡의 왕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20장 8절에 원래 악하고 하지만 20장 8절에 보면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는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7절에 그 배후에 누가요? 사탄이. 옥에 놓였다라는 건 여태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믿음으로 싸워 이겼는데 마지막 때 사탄이 잠시 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꼼짝 못하던 것에서 놓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의 공격은 더 계시록에서 말하는 공격은 아주 가혹하고 심한 공격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성도에게는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영적인 씨름과 싸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되고요. 환난이 올 때 더 주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믿음으로 씨름하는 이 삶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신실한 주님 앞에서의 씨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시험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절대 흔들지 않고 끝까지 주의 보호하심을 받아 평안하게 승리를 맛보며 응답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백성으로 한 분 한 분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후일 일어날 전쟁의 상황들을 미리 선포함으로 자기 백성을 각성시키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 뵙습니다. 곡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 주변 족속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므로 평안히 사는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계략이 있을 것을 에스겔로 예언케 하심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일러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직 은혜로 성안에 들어와 안연히 살게 된 백성이 당연히 가지고 또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 백성의 자세를 이 아침 우리도 배우길 원합니다. 마곡과 그 주변국들로서는 소유할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이 특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치열한 삶의 전쟁에도 대신 싸워주시는 용사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힘이 아무리 크고 거세어도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이 아침, 이 하루가 더욱 힘나고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8월 10일 월요일 아침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아침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샬롬.

0: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사실을 모르는 분 계시나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 죽어간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사실 죽음이라는 문턱에 하루 더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죽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죠. 성경은 우리의 연수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time flies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라는 표현인데요. 직역하면은 시간이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 중 어디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지옥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요. 입국심사에서 보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비자죠. 미국 비자. 비자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또 얼굴이 잘생겨도 또 심지어는 유명해도 돈이 많아도 절대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유명했어도 돈이 많았어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그럼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이죠.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이 흘러오면서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시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살리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뜻과 방법을 좇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주님의 참 제자가 되도록 기도드리며 나갑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오늘 내용은 해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0: 악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거룩한 사람, 성인이 된 나라는

0: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내가 바로 편지의 수취인입니다. 내용을 알면 너무도 가슴 벅찬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말이지요.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영원히 완전케 하셨습니다. 위에 두 구절 말씀을 합하면 나는 믿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미 저에게 완성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하거나 깨뜨릴 수 없는 절대적 현실이 된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된 나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된 나는 이미 완전하게 되었고, 나의 완전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내가 한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전부입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거룩함은 나의 거룩함이 된 것입니다. 아멘. 가톨릭에서는 특별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름에 성 바오로, 성 토마스 등 그런 방식으로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존경을 바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보잘것없는 나 또한 거룩할 성자를 붙일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셔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인 것, 그한 가지로 나를 완전히 거룩한 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짓기 쉬운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아파하는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나를 향해 예수님은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모든 순간까지 영원히 거룩한 사람, 성인이 된 나, 내용 증명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 편지를 믿음으로 받는 그 순간부터 나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요, 목자 되셔서 인도해 주시길, 무엇보다 주님의 격려와 위로로 새 힘을 얻길 원합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삼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합니다. 사실 명품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사용하기에도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싸지만 여유가 주어지면 명품을 사려고 하죠. 그런데요, 명품은 자신이 명품인지 모릅니다. 명망 있는 장인에 의해 만들어져서 사용자로부터 명품이라고 불려지며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는 토기장이신 주님 손에 빚어질 때 명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값비싼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자기가 도공의 손끝에서 나오듯이 우리도 날마다 창조주 주님의 손길에 빚어지고 다듬어져 진품,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국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의 나침반,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경제학자 존 케네스 켈브레이스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지도 원리가 사라진 불확실한 시대. 과거의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정답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사유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기존의 체계와 사상을 타파하려는 포스트 모더니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든 오를 수 있다는 상대주의, 모든 사람이 맞을 수 있다는 다원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의 시대처럼 저마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말하며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는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늘어가는 우울증,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해체, 타고난 성별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는 갈등과 차별 등, 성경이라는 확고한 진리, 즉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외면한 결과를 지금 우리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기독교 신앙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보면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불확실한 답을 찾아 허송세월하지 말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유일한 진리인 주님의 말씀만을 내 인생의 나침반으로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 생각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성경대로 바르게 주님을 믿고 있는지 성경에서 찾아 살펴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박신화 콰이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인내하신 구세주여 테너 백기현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매주 이 시간에는 광양 세동산교회 서상현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원을 품고 함께 완성되어가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드디어 사도신경 마지막 일곱 번째 시간으로 또 한 문장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입니다. 사도신경의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높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또 예배당이 있고 또 종탑이 있고 또 장의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그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은 단순히 교회의 조직을 믿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믿고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영원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 그 정체성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장 아름답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했고 철학이 넘쳐났으며 또한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자리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고 또 마술과 점술이 성행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열등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문화도 달랐고 언어도 달랐고 그들의 생활 방식도 달랐습니다.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이유가 그들에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과 같은 장 1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됨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화해가 아닙니다. 새로운 가족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공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을 위해 만드신 가족입니다. 본문 19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그네는 그저 잠시 머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손님으로 맞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어떤 공동체보다 깊은 관계입니다. 혈연은 죽음 앞에서 끝이 납니다. 학교 친구도 세월이 지나면 흩어집니다. 직장 동료도 퇴직하면 멀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함께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은 결코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만남입니다. 오늘 내 옆에서 예배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붙여주신 믿음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서로를 완성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평가합니다.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능력으로 줄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전혀 다른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부유한 사람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어린 아이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랫동안 믿은 사람도 가족이고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 시작한 사람도 가족입니다. 가족은 조건으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맺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모아놓은 단체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용서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이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영원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 완성되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완성되어져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교회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믿음의 성숙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는 가장 큰 학교이며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가장 깊은 가정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기쁨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은혜로 엮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혼을 품고 함께 완성되어가는 교회가 되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를 다 아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프로그램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교회의 본질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바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

십자가에서 단지 한 사람 한 사람만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한 백성을 만드셨고 한 몸을 세우셨으며 한 가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어느 한 지체만으로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체는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이 유지됩니다. 할렐루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쉽게 지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견디게 되고 함께 하면 다시 일어서게 되고 함께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건축물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만든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는 영적인 성전입니다. 먼저 바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 자체를 기초로 삼았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기초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시대의 유행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철학 위에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어떠한 철학 위에, 인간의 생각 위에 세워진 공동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리고 흔들리다 못해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영원한 기초가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도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흔들리면 교회도 흔들립니다. 말씀이 중심을 잃으면 공동체의 방향성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나 기초만 있다고 건물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퉁이돌은 여러분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특별히 고대 건축에서는 모든 벽의 방향과 균형이 이 돌을 기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돌이 조금만 틀어져도 건물 전체가 비틀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바로 교회의 기준이십니다. 교회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존재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역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달라도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달라도 함께 섬길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달라도 함께 기도하며 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실 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갈등은 바로 그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예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복음보다 내 감정이 앞서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자존심이 앞설 때 공동체는 금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압니다. 양보할 줄 압니다. 용서할 줄 압니다. 기다려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끝까지 사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끝까지 용서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끝까지 함께 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가장 많이 말하는 곳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가장 많이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교제를 침묵 정도로 생각합니다. 뭐 함께 식사하고 함께 여행을 가고 함께 웃는 것을 그런 교제로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것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제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교제로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생명을 함께 나누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서로의 눈물을 함께 흘리며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고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용서하지 않고는 여러분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교제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유는 건물이 웅장해서가 절대 아니었어요. 권력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했습니다.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아픈 자를 돌보았습니다. 핍박받는 자를 품었습니다.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은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강력한 전도는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세상은 수만 번의 설교보다 먼저 교회의 사랑을 읽습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요, 어떻게 용서하는지를 보고요, 끝까지 품는지를 봅니다. 그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완성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통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를 깨우는 사람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의 인내를 자라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사랑을 더욱 깊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만남을 통해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혼을 준비하도록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 믿음의 동역자가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서로를 통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영혼을 품고 함께 완성되어가는 교회로 세워가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은 또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지 하나님께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인정해주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또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의 사함을 믿는 사람은 미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끝없는 원망 속에서 머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라면 우리도 여러분 형제를 품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이유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들이 서로 다시 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상처가 없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상처가 은혜로

치유되어 있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죄인이 없는 곳이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죄인이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도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완성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거친 돌을 아름다운 성전의 돌로 빚어 가시듯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 가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영원을 향해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이미 완성된 사람들을 찾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제일 앞에 세우고요, 조건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고요, 흠이 적은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모으시는 분이 아니라 미완성된 사람들을 모아 함께 완성해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가진 은사도 모두 다 다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차이가 여러분 갈등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차이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견고하게 빚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1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바울은 되어가고라고 말합니다. 되어졌다라고,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세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아직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아직 자라가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는 부족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연약함도 보일 수 있어요.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는 성전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미완성된 모습만 보지 않으십니다. 장차 완성될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십니다. 눈물을 통하여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요, 고집을 깨뜨리시고요, 욕심을 잘라내시고요, 그리하여서 점점점점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 온전히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연단은 여러분 결코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눈물도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도의 교제는 함께 완성되어 가는 은혜입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볼 때 가장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이번 생에서만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혼을 준비하는 학교이고 영혼을 미리 살아보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도생

마지막 부분에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재만을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소망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교회는 그저 하나의 종교단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 22절은 오늘 본문의 절정을 말해줍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을 성전으로 세워 가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벽돌 하나만으로는 여러분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기둥 하나만으로는 여러분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재료들이 각자의 맡은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완성되고 성전이 완성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앞에서 섬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묵묵히 기도하고 봉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어떤 분은요, 눈에 띄지 않은 자리에서 그저 성실하게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세상은 드러나는 사람만을 기억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감추어진 헌신까지도 모두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반짝거리는 어떤 스타가 만드는 곳이 아니라 성령께서 모든 성도를 통해서 함께 세워가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교회는 완벽하지 않을까? 왜 부족한 점이 이렇게 많은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평가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우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가진 자만이 될 수 있어요. 무너뜨리는 것은요, 여러분,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세우는 것은 오랜 인내와 기도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위에 지금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를 위해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기도를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섬김을 드리고 용서를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결국 영혼을 향한 믿음입니다. 영생을 믿는 사람은 세상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에만 묶여 살지 않습니다. 죄의 삶을 믿는 사람은 과거의 죄책감에 붙잡혀 살지 않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사람은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연합하여 걸어갑니다. 결국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직 자라가고 있고 우리의 사랑도 아직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세워가고 계십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주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어 붙드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미래도 세상의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시작하신 교회는 반드시 그 주님께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생의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단순히 미래를 설명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 속에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몸의 부활과 영생을 누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세종산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품으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여러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키워가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만나게 될 영혼을 품고 함께 완성되어가는 교회, 영혼을 품고 함께 완성되어가는 교회, 바로 우리 세종산 교회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감초인 보화, 지금까지 광양 세동산교회 서상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93-8252, 지역번호 061-793-8252번 광양 세동산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경영하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건호 ENC 주식회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오남소망교회 이대복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한국교회가 부르짖는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가 불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져서 하나님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 민족 되도록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도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주머니나 가방 속에 무엇을 챙기셨나요? 차 키, 휴대폰, 지갑, 그리고 작은 손수건 한 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보통 우리는 이 개인 위생용품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이 손수건의 진짜 용도를 가장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영화 인턴에서의 주인공들의 대화 모습이었습니다. 영화 속의 70세 노신사 벤은 수십 년의 사회 경험과 삶의 지혜를 가진 실버 인턴으로 이제 고용이 됩니다. 젊고 유능한 30대 여성 대표 줄세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거죠. 이 70세 노신사 벤의 정장 주머니에는 항상 정성스럽게 다려진 깨끗한 손수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느 날 까마득히 어린 젊은 직원이 벤에게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묻습니다. 벤, 아니 요즘 세상에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손수건은 도대체 왜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자 70세 노신사 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네. 남에게 빌려주기 위해서지. 특별히 여성이 눈물을 흘릴 때 건네주는 것. 그것이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신사적인 행동이라네. 실제로 영화 속에서 여성 대표 줄스가 사업과 가정의 무게에 눌려서 참았던 눈물을 떠뜨릴 때 벤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이 손수건을 건네줍니다. 이 손수건 한 장은 화려한 충고보다 훨씬 더 깊게 마음을 위로하죠. 말 그대로 꿈을 빛나게 하는 손수건이었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가 있는데요. 거기서 오랫동안 순찰대원으로 일했던 케빈 브리그스 순찰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다리 위에서 근무할 때 수많은 자살 시도를 중단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돌리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대단한 연설 한 게 아니고요. 그저 난간 너머로 다가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그들의 젖은 얼굴을 닦아 주었습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오늘 일상의 시작 월요일 아침 우리의 삶이 손수건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침 은혜로운 찬송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손수건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빌려주기 위해서다. 참 감동이죠, 여러분?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 손수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삶,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이 손수건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물, 또 시간, 나만을 위한 선물로 착각하지 않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진심인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과 닮아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은 스스로를 위해 소유될 때는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타인을 위해 나누어질 땐 이 사랑이 영원해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많이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아이고, 마음이 쓰였겠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작은 손수건으로 누군가의 슬픔을 가만히 닦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격려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서 여러분 아시죠? 전남 동부극동방송 우리 여수의 체육관에서 또 전북의 전북극동방송에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이 귀한 행사가 또 진행되게 되는데

이 격려가 지금 많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 또 부모님들, 또 지도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스태프들 여러분 함께 꼭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을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송 더 많이 들어볼까요?

0: 내가 매일 기쁘게 은혜로운 연주곡으로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내가 믿는 마음으로 주께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이 아침. 특별히 손수건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운영위원님들 대단하시고, 우리 각 유관기관 이렇게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헌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마음에 눈물이 씻겨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기적들이 이 아침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을 못 받으셨다면 인문학이라고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님과 함께 할 텐데요. 짧은 칼럼 같이 하시죠.
1: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까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숨을 고르며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이 순간이 한때는 누구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을요. 어쩌면 그 누군가는 오래전 나였을지도 모릅니다. 불투명한 내일을 향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이들, 우리는 늘 평범하다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그 평범함을 얻기 위해 밤을 새워 울었고 무릎을 꿇었을지 모릅니다. 시간은 요란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흐르지요. 우리는 시간을 관리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시간 속에서 다듬어지고 깎이고 만들어집니다. 아무 일 없어 보이는 하루도 돌아보면 수많은 선택과 기다림, 포기하지 않음이 겹쳐진 결과지요. 그래서 지금 맞이한 시간은 우연이 아니라 오래 쌓여온 간절함의 응답처럼 느껴집니다. 문득 지나간 드라마 속 대사가 떠오르는데요. 자격증이 없어도 학력이 없어도 그 시간에 드린 시간이요. 그 시간에 맞는 대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명품 가방을 수선하며 자연스럽게 익힌 진품, 가품의 차이를 알게 된 그 숱한 시간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성실하게 지나온 그 시간의 가치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시간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시간을 견뎌온 모든 이들에게 건네는 위로처럼 들립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학력이 없어도 그 자리에 있기까지 흘려보낸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이미 그것으로 충분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고치며 알게 된 진짜와 가짜의 차이처럼 시간이 만든 감각과 무게, 태도와 깊이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반복해온 하루들, 말없이 쌓아올린 손의 기억과 마음의 결은 이미 그 자체로 진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나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간절히 바라던 선물이고 미래에 내가 다시 떠올리게 될 기억이기 때문이죠.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내일의 기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시간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지 말라는 말은 이미 지나온 시간을 부정하지 말라는 말일 겁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던 날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삶 앞에서 이미 충분히 성실하게 살아낸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시간은 말이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하루가 흘러가지만 그 하루를 성실히 살아낸 사람에게 시간은 반드시 제 몫의 대우를 해줄 겁니다. 말없이 정확하게,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알게 되겠지요. 지금의 이 자리가 그토록 간절했던 시간의 열매였음을요. 아침의 쉼표 황미경 3호였습니다.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고 있는 극동방송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8월의 무더위 또 이 한여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 하루 너무나 귀하고요. 또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는 것 정말 귀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8월 13일과 14일 나라사랑축제 전남 동부지역의 여수에서 그리고 전북지역의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는데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그런 소중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열정을 내주시는데요. 여러분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언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리니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찬송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의 찬송 위에 당신의 보좌를 베푸십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은혜로운 찬양 나갈 때 여러분 힘있게 고백하시면서 입술을 열어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놀라운 능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있는 복된 월요일 아침 승리하실 줄 믿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공유하시면 되겠고요. 아침에 심표 영상도 같이 올려놓았습니다.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정완훈 목사입니다. 8월 15일 광복의 기쁨 속에서 추록한 손양원 목사님은 쉴 틈 없이 전국을 다니며 60여 회의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옥중에서도 주와 동거하니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했던 목사님에게 자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광복의 달 8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 화해의 메신저가 되어 보십시오. 손 목사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씨앗을 심읍시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거예요.

0: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해외 집회를 가셨는데 현지 성도들이 오늘은 K-Prayer를 합시다 이러더랍니다. K-Prayer? 한국식 기도가 또 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주여 삼창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를 시작하는 한국식 기도요. 그리고 또 멕시코의 한 기도회에도 가보니까 기도를 시작하면서 모두 함께 세뇨르! 세뇨르! 세뇨르! 이렇게 우리말에 주여처럼 스페인어로 주님을 부르며 이 한국교회 기도회처럼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을 보셨다고 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K-POP, K-푸드, K-드라마처럼 이제는 기도하는 영성까지 K-기도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단 겁니다. 물론 중요한 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부르짖은 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응답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며 일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작은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복음이 필요한 세상까지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참 놀랍죠. K-POP, K-드라마, K-푸드를 넘어서 이제는 한국교회 기도까지 세계 곳곳에서 K-프레이어라고 이게 또 배우고 있다고 하니까 괜히 또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참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이야말로 그래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에 참 좋은 때다. 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올 여름에도 곳곳으로 선교를 떠나는 발걸음과 또 그 선교를 위해 보내고 기도하는 모든 교회를 응원합니다. 자, 오늘 나눈 이 K-Prayer, K-기도라는 거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회 하거나 합심기도할 때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예전처럼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좀 줄어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도 참 귀하지만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아버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기도도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외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이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의 인자와 신실하심,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따르고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오늘 잠시라도 주님께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고요. 우리의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는 날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리고 최진 맡은 우리 구주 두 곡의 찬송 같이 했습니다. 두 곡 모두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서 우리가 맡기고 아뢰일 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는 귀한 찬송들이었습니다. 7887번님이 매일매일 말씀과 찬양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땡큐. 아, 굉장히 친밀해 보이죠? 땡큐 이렇게 한마디 했을 뿐인데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 보입니다. 네. 아, 오늘 오프닝 들으면서 또 철야기도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세 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던 시간들. 아, 근데 어느새 이제 이게 형식이 돼버리면 또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부르짖음 속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담기는 그 순간들이 분명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그 기도의 불이 다시 붙고 회복되는 그런 날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K-Prayer, 네,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해봐도 좋겠습니다. 2841번이며 우리 아들 이번 주에 단기 선교 떠납니다. 걱정도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발걸음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귀합니다 정말. 네, 지금 선교하기에 우리 한국인들이 가서 선교하기에 참 좋은 때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가는 곳곳마다 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심고 오는 귀한 시간 되기를 응원합니다. 손주가 지난 주말에 네,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에 다녀왔대요. 4367번님 아이가 집에 와서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우리 다음 세대가 기도하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 정말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볼 때 그것만큼 사랑스러운 게 또 없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아이들로, 기도하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0396번님이요. 귀한 간증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59세 남택준입니다. 아내의 전도로 교회 나가기 시작한 지 약 16개월이 됐어요. 2주 전에 주일 아침 갑자기 눈에 복시가 와서 안과에 가서 상급병원 소견으로 운전 또한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다소 무리하게 좀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차가 퍼져서 정비소에 차를 입고시키고 원인 모를 정비시연으로 2주 정도는 운전을 못하셨대요. 그 사이에 시력이 또 50% 이상 회복이 되어서 감사하게도 다시 이제 차를 찾아서 오랜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라디오 주파수가 정비소에서 나오면서 세팅이 안 돼 있어서 주파수를 맞추다 보니까 이 극동방송의 주파수가 맞춰져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안과에 가면서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된 것, 그리고 극동방송을 듣게 하신 것 또한 주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때 또 눈의 문제로 운전을 못하게 됐다가 다시 또 운전을 하게 되면서 뜻하지 않게 극동방송을 우연히 듣게 되신 0396번님 너무너무 반갑고요. 그래도 시력이 많이 회복되셨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네, 모쪼록 안전운전하시고 운전하시면서 극동방송 쭉 함께 들으시면서 복음을 듣고 믿음도 쑥쑥 자라기를 응원드립니다.

오늘은 K-Prayer,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멀리서 듣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기도로 초청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또 계획하시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라는 걸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속에 혼자 끌어안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 있으시다면 사람보다 또 혼자 끙끙 앓기보다 먼저 주님께 말씀드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일하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덕분에 더 힘찬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의 시간은 여수베들교회 이은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모세 다음 여호수아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말씀은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시작되듯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로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등장시키고 있죠.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구원하시는 그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또 13장 16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그 여호수아의 추각형, 그 축약형이 바벨론 포로 후기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다를 지나면서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고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시대 헬라어로 바꾸어 부르면 그 이름 그대로 예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이 정의롭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후미를 공격했던 그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직접 나가서 싸울 정도로 정의로움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보지 않았던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보고를 성실하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정의롭고 성실하고 진실함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면서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 내가 이제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했던 약속 그것처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고 재능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할 수 있는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갖춰져야만 한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그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학벌을 채우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하고, 재능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고, 황금을 채우기 위해서 나가서 일해서 황금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끊임없이 치고 올라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할 수 있다고 여겼던 40세에는 그를 광야로 보냈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80세에 부르셨듯이 여호수아에게도 어떤 재능, 능력을 통하여서 필요한 것을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거나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시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약속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리더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재능이나 능력 때문에 그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약속해 주시면서 가라, 그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릴 뿐입니다. 그리고 갈 때 내가 너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능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중에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고, 그 부르심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 받은 그대로 여러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는 것은 두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내 입에 머물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하고, 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 선교와 단기 선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러 가는 것이 단기 선교입니다. 문화의 차이가 있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도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까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 가운데는 의외로 공허함과 영적인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채우기보다 내 것을 채워서 내 것으로 가서 사역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말씀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교는 영적인 현 주소를,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돌아보며 배우는 현장 체험 학습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직접 가면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데, 그 배운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그 지역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단기 선교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역들은 사실 나를 보고 그곳에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서 걸어가는 것이 사실 우리 모든 사역과,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갖춰가야 할 것들입니다.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막 묵상 훈련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고 제자 훈련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능력을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의 방식을 가기 위해서 제자 훈련도 받는 것이고 말씀 묵상 훈련도 받는 것이고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능력과 재능을 채워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채우고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가기 위해

그래서 이 자리에서 훈련받고 걸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걸어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땅을 향해 걸어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정적 필요한 것, 그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어느 땅부터 정복해 가야 할 것인지, 가나안의 군사력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필요한 군사 훈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행동은 어떠해야 하는지, 너의 비전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갖춰야 한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씀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갈 때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두 가지만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고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요구하거나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3절에서 6절까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여호수아의 삶에 임재하셔서 내가 너와 걸어갈 거야. 그러니 너는 그 땅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먹고 서 있어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함께 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함께 해 준다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명령한 율법, 가깝게는 신명기 말씀이고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모세오경이고 더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여서 내가 너에게 임재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서 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첫 번째는 말씀의 신앙이 걸어갈 삶의 기초이자 기본으로 여기면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 가까이는 신명기 말씀이고 넓게는 모세오경이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입니다.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군사적인 행동이 아니라 어떤 방어 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너희가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너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너의 생각, 너의 관점, 너의 가치보다 더 따라가야 할 최고의 말씀 기준, 그것을 가지고 너는 걸어가라. 그러면 너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가장 간단한 승리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중요한 이 말씀을 가끔 햄버거나 피자, 인스턴트 음식을 먹어먹듯이 마치 콩국수 말아 먹듯이 그냥 먹어버립니다. 너무 빨리 먹고 치우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들의 일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유튜브로, 쇼츠로 자기 일 해가면서 말씀을 채웠다고, 해결했다라고 그렇게 간주하죠. 이것이 아닌 걸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알지만,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멈추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린 사실 의외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자기 생각, 자기 가치를 쉽게 하나님의 가치관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바꾸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기 잘남을 우리는 사실 잘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신앙이 굳어져 버리면 세상과 신앙 그 중간 어디쯤에서 우리는 보통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 생각에, 내가 볼 때,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런 말을 신앙과 잘 버무려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자기 생각과 경험이지, 그 자기 생각과 경험에다가 거기에다 그냥 조금 하나님을 덧붙여 놓은 것이지,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대부분 신앙보다 자기 생각이 굳어져 갑니다. 그리고 어느덧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 내가 기도해 봤는데, 내가 교회 오래 다녀봐서 아는데, 내가 성경 좀 읽어봐서 아는데, 이런 말을 붙여서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와도, 말씀이 전해져도,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담아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과 내 생각 사이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새기고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말씀을 고백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 입에 올려서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첫 번째 말씀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면서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말씀을 적극적으로 대하는 자세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암송하고 고백하면서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할때 말씀은 우리의 의식 깊숙한 곳에 각인되고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쥐하로 그것을 묵상하며 두 번째는 쥐하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암송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넣는 과정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할 지점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죠. 이 과정은 입의 고백을 통해서 의식된 그 각인된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관으로 잡아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말씀을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장신대 영성학 교수님으로 유명한 유야룡 교수님이 계세요.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도나 묵상은 삶을 위한 것이다.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기도나 묵상은 의미가 없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묵상만 하고 계십니까?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왜 할까요? 묵상을 왜 할까요?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묵상을 했다면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신앙의 완성은 실천에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해도 순종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인간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무서운 종교인을 만들어내게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알기에 실천하지 않고 커피숍에 앉아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인간의 생각과 관점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을 채워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교회 생리를 너무도 잘 알고 성경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정말 익숙한 종교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인이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고백하며 묵상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약속해 주실까요? 바로 말씀 신앙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형통하리라,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인생의 그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가나안 땅을 성공적으로 정복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형통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 시대를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대요. 그 형통이 뭐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다 정복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 신앙을 추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여호수아처럼 형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말씀 신앙과 형통의 관계를 여러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형통하게 되지만 말씀 신앙이 형통을 보장하는 기계적인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되는 것이 맞지만, 하지만 말씀 신앙이 형통을 보장하는 기계적인 약속이 아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통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까요?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 후자가 되면 형통을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우리는 사실 형통이 지연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기다림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끝은 반드시 형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해 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한다.

0: 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텐데, 필요한 것도 있을 텐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한 가지를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 외에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며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채우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걸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그 길 끝에 하나님은 형통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보장해 주고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요수베들 교회 이은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4-4120 요수베들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10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트란 썸머 스페셜 이진아입니다. 어느 선남선녀가 선을 보고요. 서로에게 깊은 호감이 생겼는데요. 이제나 저제나 저 총각이 내게 말을 해줄까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지만 아, 이 총각이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주저주저하고 아가씨에게 말을 못하네요. 말을. 하도 답답한 우리 아가씨 먼저 물었습니다. 저기요, 우리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 총각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입을 여는 대신에 머리를 쑥 들이밀면서 수치 별로 없는 정수리를 가리키며 이래도요? 라고 말하는 거 있죠. 아가씨는 크게 웃으면서 아니, 이것 때문에 그동안 말을 못한 거예요. 당신은 이 좀 부족한 머리숱 이것을 덮고도 남을 훨씬 좋은 점이 많은 멋진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없는 것, 흉터, 장애, 가난, 열등감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사실 천국 시민이잖아요. 우리는 메이드 인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온갖 정성을 다해 빚으신 걸작품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선을 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니까요.